안녕하세요. 사랑이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와, 벌써 금요일이네요. 거기에 축구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주말 문턱에 있다니. 아무튼 금요일이 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죠. 특별히 오늘 축구까지 예정돼 있어서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주말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밀린 집안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몸은 끼니를 걸으면 금세 배고픈 것을 알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북이의 비유를 했겠죠. 오늘만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한 구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주고 이 찬양의 한마디의 가사가 은혜가 되어 한 주의 피로를 녹여주기도 하죠. 오늘 사랑의 뜻 안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뜰 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흘러나오는 찬양에 힘을 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 비타민 선물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와, 오늘의 한 말씀 받아보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한 말씀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진액을 쏙 드시길 바라요. 예, 영원히 건강해지실 겁니다. 우리는 거북이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안 먹어도 꽤나 오랜 시간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의 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체크 하십시오.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출석 체크도 하시고 한 말씀도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806님, 또 5942님 반갑습니다. 또 9918님, 5945님, 또 5503님, 2042님 오셨고요. 9986님 반갑습니다. 7978님, 9009님.

9992님, 6481님, 또 0296님, 7926님 반갑습니다. 8905님, 0294님 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또 9986님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사명과 저의 소명입니다. 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열심히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1009님, 4195님, 7504님, 1100님, 7952님, 또 0292님, 7238님, 7356님 오셨어요. 8606님도 오셨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비타민C, 영적 비타민C를 드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8님, 9986님, 9140님 반갑고요.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문자 메시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분이 오늘 오셨어요. 색소포니스트, 여성 색소포니스트이신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세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된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호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풀살장 이용권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 기대해 주시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0: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에 남자시죠.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극동의 남자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목사님?
1: 그럼요. 우리 피디님께서 아침에 서두에 끌어주실 때 그 거북이 말씀하셨잖아요.
0: 거북이 교인. 네.
1: 그런데 에이브라햄 링컨이 미국 네. 전역을 흔들어 놓았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저녁에 확산되면서 실제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0: 네.
1: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0: 네. 목사님 그리고 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의 주인공이 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0: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광이에요. 이분과 함께 하게 돼서.
1: 네.
0: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또 축복의 마음들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오늘 문을 열어볼까요?
1: 활짝 열어보시죠.
0: 뜨란 라이브 음악실.

0: 아멘.
1: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와. 아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네.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0: 아멘.
1: 악령이 다 떠나가는 걸 보이는 것 같아요.
0: 아멘. 아멘.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와. 열리는 네, 찬양이 열리는 네.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녕 이것이 라이브란 말인가. 많이들 우와. 놀라셨죠.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지금.
1: 진짜 실력자가 오셨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2: 색소포니스트 임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1: 네. 예.
0: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저는 현재 야마 뮤지코리아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색소폰 연주와 레슨 그리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2: 네, 저는 정말 이제 평범한 사람인데 네. 하나님께서 색소폰이라는 정말 귀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아니 어제 뭐 특별한 공연하셨다면서요?
2: 네. 아, 제가
1: 분위기는 좀 어떠셨나요?
2: 어제 제가 사실은 광주를 처음 왔습니다.
0: 네.
2: 정말 처음 왔는데
0: 네.
2: 우리 이종필 목사님의 초

0: 초대로 제가 처음 와서
1: 네.
0: 이제 목사님들 계시는 워크샵에서 제가 처음 연주를 했는데요.
2: 네.
0: 굉장히 이제 딱딱한 분위기일 거라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2: 네.
0: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네. 연주하는 동안 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도 네. 쳐주시고 함께 흥겹게.
1: 아니 방금 건너편 네. 뭐
0: 안 그래도 네 덕분에 너무 저도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죄송해요. 제가 실로 안 나올 때 아니 안 보이려고 저쪽에서 춤췄는데 보셨어요?
0: 네. 네, 너무
2: 아, 어떻게
0: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2: 아니 이렇게 찬양하는데 함께 찬양해야죠.
0: 아, 그럼요.
2: 저는 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예, 오, 와 오늘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음을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유리 집사님을 크리스찬 음악으로만 듣고서는 대단한 분이시다라고만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개막부터 시작해서
1: 네.
2: 정말 많은 공연을 했던데 쑥스러우시더라도
0: 네.
2: 좀 활약하셨던 것 좀
0: 네.
2: 나눠주세요.
0: 크게 뭐 특별한 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누구나 꿈꾸는 이제 무대가 있다면은
1: 네.
0: 그 부산에 제가 있다 보니까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1: 네.
0: 제가 애국가를 이제 총 두 번 정도 연주를 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잘난 거라고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2: 네. 네,
0: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2: 네.
0: 좀 다른 연주자들보다 조회수가 좀 높은
2: 네.
0: 평가를 좀 제가 얻고 있고 또 뭐 이제 해군이나 해병대나 이런 군대 행사에 초청돼서
2: 나팔이랑 아무래도
0: 네.
2: 뚫어줘야 되니 열어줘야
0: 네.
2: 되니
0: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오케스트라 협연으로는 잘 하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저는 각 지역에 많이 네.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오늘. 이 색소폰 어떤 악기라고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0: 색소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은 악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연주하는 악기는 똑같은 악기를 쓰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 톤이나
1: 네.
0: 그분의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아주 다른 악기이기 때문에 불 때마다 매력적인
1: 네.
0: 그런 악기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1: 네.
2: 네. 네. 그 야마하 뮤지코리아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들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0: 저희 야마하 뮤지코리아에서는요. 이제
2: 네.
0: 각 교회를 찾아가서
1: 네.
0: 네,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찬양도 해 드리면서 감동을 좀 전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 네. 일반 연주도 하시고.
0: 그럼요. 일반 연주로는 이제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 동호회를 찾아가서 레슨도 해드리고 무료입니다.
2: 네. 네.
0: 레슨도 해드리고 또 실제로 연주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1: 네.
0: 또 야마에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교회 활동에 아주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2: 어머.
1: 그렇군요.
0: 최근에 같은 경우는 저희 고성에 있는 최북단 군대에 있는 교회에
2: 네.
0: 야마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1: 네.
0: 악기 기증을 하시고
2: 네,
0: 풀밴드로 기증을 해주시고 제가
1: 네.
0: 가서 또 연주로 응원을 좀 전해드리고
1: 네.
0: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협연
2: 네.
0: 또 개인 연주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 라이브로
2: 그러니까요.
0: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7천만 뷰래요. 7천만 뷰. 여러분 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연주를 하는데
2: 예.
0: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이제 농담이고요. 사실은 화려한 기술보다는 제가 이제 진심으로 연주를
1: 네.
0: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몇 번이고 이렇게 다시 듣기를 해 주시지 않나
2: 네.
0: 하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저는.
2: 7천만 뷰라는 게 보통 수가 아니거든요.
0: 네.
1: 어떻게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2: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1: 7천 번도 아니고.
2: 아니, 그런데 제가 또 역시나
1: 네.
2: 이런 인기가 있는 귀한 분을 모셔서인지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오네요.
1: 네.
2: 5933님. 이렇게 주셨어요.
1: 멀리 울릉도에서도 귀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쌤 연주를 라이브로 들으니 더 어렵네요. 눈은 TV로 귀는 라디오로 모두 응원합니다.
2: 네. 축구를 이기고.
0: 네.
2: 오늘 그 월드컵에 멕시코.

0: 그렇죠. 오늘 이기고 저희가. 뭐
1: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축구보다 예수님이잖아요. 예. 네. 너는 TV 보시고.
0: 네. 그리고 9595님이. 네.
1: 안녕하세요. 임유리쌤 영원한 팬 헨리 선장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유리쌤의 연주곡입니다. 특히 CCM 연주곡을 들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랄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니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주곡을 들려주시기 위해 건강하고 복되시는 유리쌤을 위해 항상 기도드립니다. 극동방송도 파이팅입니다. 와우. 하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실까요?
2: 예,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애청자이십니다. 저희 방송에.
0: 보니까 교회를 네.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2: 근데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네. 찬양곡을 가끔씩 연주를 하거든요. 네. 무척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래요. 헨리 선장.
2: 네. 에이스 헨리 선장님이십니다.
1: 에이스. 헨리 선장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0294님께서.
1: 왕 환영해요.
0: 예, 그리고 526님이.
1: 와, 최고의 순간.
0: 와, 그래요. 색소폰 찬양 실로암 아멘 이렇게 외치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을 네. 함께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또 재미나이가 이런 분이라고 임유리 집사님을 소개해 주셨대요.
1: 그렇네요.
0: 예.
1: 네.
0: 그리고 5692님이 삼행시 주셨어요.
1: 임유리 색소폰 소리는 유리알 같은 음색과 울림에 리듬을 타고 주님 나라 찬양하네.
0: 네.
1: 대단하세요.
0: 네. 그리고 이어서
1: 주여 임유리님 크게 쓰시옵소서. 찐팬 승량이 올려주셨어요.
0: 승량이는 또 누구예요?
2: 예, 저희 또 구독자 애청자이신데 찐팬이십니다. 또.
1: 찐팬.
2: 네. 너무
1: 찐팬들
2: 감사합니다.
1: 뭐 총동원하셨네 보니까.
0: 그 여성 색소포니스트의 장점이 뭔가요? 또 흔하지 않잖아요.
2: 예전보다는 여성 색소포니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따뜻한 목소리로 감성을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색소폰 하면 이제 강력하고 좀 시원시원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사실은 남자분들보다 더 네. 감정을 표현하기가 좋은 게요. 결혼을 하면서 임신과 이제 출산을 겪고 나면은 연주가 저는 엄청나게 달라진 걸로 제가 느꼈기
0: 섬세해지는.
2: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여자분들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1: 저는 오늘 좀 도전의식이 좀 생겼어요. 이 처음 색소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2: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네. 색소폰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색소폰 하시는 모습을 제가 접했어요. 그 전부터 아버지는 색소폰을 하셨지만
1: 네.
2: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학원을 오픈을 하시면서 네.
0: 색소폰 학원을?
2: 예.
0: 아.
2: 제가 그때 이제 갔다가 걸려있는 색소폰을 보고 그냥 이렇게 불어봤는데 의외로 소리가 좀 잘 나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졌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가 연주하시는 그 음반을 예전에는 차에서 CD로 자주 듣고 다녔어요.
1: 네.
2: 그러면서 색소폰 소리가 조금 익숙하게 귀에 많이 익혀졌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하시다가 학원까지 차리세요? 아버지가 음악적인 감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2: 예,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 기타를 치시고,
1: 네.
2: 저는 신디 피아노를 치면서 저희 엄마가 네. 또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음악에 굉장히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이셨는데
1: 네.
2: 저희 할아버지가 음악 하시는 걸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1: 네.
2: 그 꿈을 못 이루시고 접으셨다가 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색소폰을 어머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1: 네.
2: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음악적인 끼가 있으시다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 원장님까지.
0: 그리고 딸을 이렇게.
2: 맞습니다. 저한테 정말 훌륭한 첫 번째 스승님이시죠.
1: 그러시네요.
0: 그래요.
1: 부모님의 음악적인 DNA를 그대로 받으셨군요.
2: 네.
0: 네. 색소폰만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인가요? 사실 아버지가 불러도
2: 네.
0: 내게 그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을 테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좀 멋스럽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악기이기도 하는데요.
1: 네.
2: 정말 사람의 목소리를 닮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 그날의 이제 뭐 이제 감정이라든지 좀 그날의 기쁨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노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색소폰으로 표현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고음이 안 날 때도 악기로는 고음이 또 잘 난다든지 네. 그렇게 표현을
1: 했어요.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어요. 절대 음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0: 아니 폐활량이 엄청 네. 커요. 어때요?
2: 맞아요. 이게 호흡 연습을 따로 하기는 하는데요. 폐활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색소폰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실제로 담배를 끊으시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수영장에서 오래 참게 하면은 제가 네. 좀 더 오래 참습니다.
0: 아하. 아니 훅 부는데 첫 소리가 네. 호흡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요. 무대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세요? 정말 많은 관중들 스타디움에서 할 때나 뭐 다양한 무대에 서고 계시니까
2: 예전에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돋보여야 되겠다 네.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무대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색소폰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제 연주를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달란트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1: 교회에서 우리 임유리 집사님을 만난다. 뭐 교회에서 찬양을 연주할 때는 네. 어떤 마음이실까요?
2: 일반적인 공연이랑 또 찬양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정말 마음가짐이 많이 다른데요. 네. 일반 행사는 그렇게 떨리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저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더 화려하게 하고 잘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한음한음에 말하듯이 고백하듯이 진심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네. 어떤 곡 연주해 주시겠어요?
2: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모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0: 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우시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네. 아니 얘 못 갖춘 게 없어요. 안 갖춘 게 없어.
1: 객관적인 표현을 한번 하면요. 이름도 예쁘시잖아요.
0: 임유리?
1: 그런데 아주 인물도 네, 아름다우세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삼행시 지어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십시오. 임유리 집사님이세요. 오, 지금 계속해서 응원의 마음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찬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큰 하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임요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0704님의 사연이 참 와닿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0: 72세 아버지도 평생 농업에만 전념하시다 이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시고는 집에만 계시기만 하셔서 평소 음악 듣는 걸 좋아하셔서 색소폰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악기 하시면서 너무 밝아지셨어요. 넷째 태교도 아버지 연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답니다. 음악이 주는 행복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0시 보내주셨어요.
1: 임.
0: 임유리 예쁜 이름같이
1: 유.
0: 유리 그 소리 굴러가듯 평온해지고 맑은 연주 소리 듣는
1: 리.
0: 리 시간 자존감 낮아지는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1: 그래요. 3361님이.
0: 파워짱 예쁘시기까지 늦깎이로 시작된 저에게는 임유리 씨는 롤 모델이십니다.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힘 부어주시길요. 마음은 극동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지금 뭐 인스타나 아니면 네. 유튜브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심을 광주에서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의 마음 보내주셨고 5226님이
0: 임유리님 인스타 팔로우 바로 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4182님이
0: 이종필 목사님 멋진 분을 광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1: 네, 네. 그리고 이어서
0: 색소폰 소리가 어쩌면 임유리 집사님 이름처럼 유리알 수정 같은 맑은 소리가 심금을 울립니다. 색소폰 저도 당장 배우고 싶어요. 오늘부터 팬입니다.
1: 예.
0: 광신대 음악학부 회장 문흥제일교회 이만순 권사님이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0: 서울에서 승량이 응원합니다.
1: 네.
0: 운전 신호대기 응원합니다. 몸이 춤을 춥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0704님이 임.
0: 임팩트 있는 첫 음이 울려 퍼지면 유. 유려한 선율에 모두가 숨을 멈추고
1: 리.
0: 리듬 위를 수놓는 색소폰 여왕 임유리 이 시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1: 그래요.
0: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무리가 절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듣는 광주 방송 은혜롭습니다.
1: 네. 네. 귀한 달란트 주님 사역에 쓰여지길 바란다라는 아, 네. 축복의 마음들 아, 네.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2: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녔고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그 멀리 이사를 가다 보니까 다니던 교회와 많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또 주일이면은 친구들과 노느라고 교회에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사람들이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그냥 예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가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힘들 때 아니면 정말 기쁠 때 말고는
0: 네.
2: 정말 찾지도 않고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 아주 큰 아픔과 시련을 한번 겪고 그때 찾아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감과 네. 공허함이 저를 몇 년 동안 이제 힘들게 했었는데요. 그럴 때도 정말 이기적이게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서 그 시간을 오로지 이제 사람에게만 의지했었던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0: 네.
2: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위로를 얻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그렇게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육신의 질병이었나요?
2: 네. 네.
1: 어.
2: 말을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누구나 몸이 아픈 분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0: 근데 네.
2: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아주 큰 질병을 얻은 적이 있었었는데
1: 지금 네.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2: 예. 그 과정에서 그 치료 과정까지
0: 네.
2: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구나. 병원을 알려주시는 것부터
0: 네.
2: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 네. 과정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과정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고요.
0: 네.
2: 또 그 시간에 처음으로 제가 저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제 뜻대로 안 된 적이 없었어요. 모든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이뤄내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거 다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정말 아플 때는 제 손으로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1: 네.
2: 그때는 정말 내려놓는 거를 배웠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유일한 위로가 정말 하나님뿐이었습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되셨고
2: 네네.
1: 벌써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 우리 임유리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이 이어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0: 채널 고정하시고요.
1: 그럼요.
0: 삼행시 준비하셔서요.
1: 그럼요.
0: 오늘 특별한 선물 또 준비됐거든요.
1: 네.
0: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축구보다 찬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0: 네.
1: 목사님 몇 대 몇으로 이기게 할 것 같으세요?
0: 아, 방송이라 좀 곤란합니다. 저는 축구에 진심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1: 네. 2부에 이어집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뜰한 라이브 음악실의 주인공은 여성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신데요. 일부 시간 잠깐 말씀해 주셨죠. 육신의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 집사님의 연주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나요?
3: 네, 저는 예전에는 제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연주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4: 네.
3: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단 진짜 한 사람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4: 네.
3: 제가 육신의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나니까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아프신 분들의 상황을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연주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로 연주를 전하는 그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4: 네, 네. 저희가 뭐 연주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마음이 그냥 확 열리거든요. 그런데 전도의 도구로 색소폰은 좀 어떤가요?
3: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네.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말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4: 네.
3: 색소폰으로 연주를 해드리면은 가사는 이렇게 전달을 못 해드리더라도
4: 네.
3: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다.
4: 네.
3: 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라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또 힘들었는데 이 연주를 들으니까 왠지 오늘 너무 힘이 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니까 아주 네.

0: 색소폰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네.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심지어 저희 방송을 통해서 CCM 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 방송을 듣고 그주 주일날 교회를 가셨대요.
1: 아멘, 아멘.
0: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보셨다는 얘기를 그 다음 주 방송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도구로 이렇게 음악이라는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할렐루야. 네.
0: 그런 네. 의미에서 색소폰은 정말 귀한 도구가 아닐까.
2: 지금 색소폰이 소프라노 색소폰
0: 네, 앞에 연주했던 게 소프라노.
3: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색소폰도. 가장 본인하고 잘 맞고 닮아있다 생각하는
0: 저는 소프라노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노래를 고음을 잘 못 내요. 고음 불가입니다.
3: 아, 노래에는
0: 네, 네. 노래에는. 찬양을 할 때는 목소리로 네. 찬양을 할 때는 네. 그런데 악기는 예.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음역대에 예. 예, 막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음역대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제가 소프라노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3: 그리고 보니 네. 그 애드립을 네. 사정없이 넣으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0: 아, 도빼야 하는데, 네.
3: 그냥 사실 노래로는 안 되지만
0: 맞습니다. 네.
3: 예,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뽐낼 수 있잖아요.
0: 그런 네, 또 특이점이 있죠.
3: 예. 그 이종필 목사님에 의해서 오늘 네. 광주 땅에 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종필 목사님의 연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사실 네. 목사님이 예. 광주에서 부산까지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신다고 처음 이렇게 연락을 주셨었어요.
3: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오시면 제가 한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3: 한수.
0: 네. 그래서 네. 만났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색소폰을 배우러 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너무 표현력도 좋으시고
1: 네.
0: 또 이런 악기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악기를 맞아요. 다루셨구나 하는 네. 그런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다루실 줄 아시는 악기가 굉장히 많으시는
3: 맞습니다.
0: 제작군이시더라고요.
3: 네. 네. 사랑하는 분이시죠.
0: 그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의 실체를 알고 나서 지금 제가 깨갱했습니다.
3: 네, 오늘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1134님이 이렇게 네. 주셨어요.
1: 색소폰을 잘하는 유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리가 더욱 자랑스러워. 잘하시는 분이실까요?
3: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0: 말씀드려도 될까요?
1: 네. 네.
0: 저희 아버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아버님 정말 정말 네. 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셔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네.
3: 네. 5226님이
1: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잠시 육체 고난을 주셨나 봐요. 그러기에 오늘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이 더하실 듯합니다.
3: 네.
1: 그렇습니다. 네.
3: 다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다음 네. 곡은 어떤 곡이고 이 곡은 어떤 마음으로 선곡하셨어요?
0: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1: 네.
0: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는 CCM을 단 1분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아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아프고 나서 이제 들었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픈 기간 동안 저에게 이제 귀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1: 네.
0: 제가 돌봐줄 수 없다 보니까 한 4-5달 동안을 이제 시부모님 댁에 보내놨었어요. 근데 제가 아팠던 것보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 네.
0: 그 제가 아파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마음이
3: 떠나보내야만 했던 네네네. 짧은 기간이지만
0: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요게벳의 노래를 제가 가사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아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가 아니라
1: 네.
0: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이 네. 아,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1: 아, 네.
3: 그 마음으로 네네. 아마 아버님도 어머님도 수술대로 보내셨을 거예요.
1: 네, 그럼요.
3: 예, 아버님께서도. 아, 그래서 더한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지금 아버님께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찬양이 가다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1: 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색소포니스트 귀한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임유리 자매님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곡의 찬양을 통해 집사님의 영혼과 인생을 담아서 연주를 해 주시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5226님의 사연인데요.
0: 임유리님, 내가 요즘 좀 많이 아픈데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위로 치유받고 있어요. 또 한 번의 좋은 연주를 알게 돼 기쁨으로 듣습니다. 아멘.
1: 네. 그리고 0294님이
0: 방송을 통해 몰랐던 임유리쌤의 일을 알고 나니 눈물이 나네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다강 하셨습니다.
1: 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들 주고 계십니다. 9881님의 사연 임
0: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내는 연주자
1: 유.
0: 유려하고 깊은 색소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전하니
1: 리
0: 리 땅에서 가장 빛나는 신실하고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아멘.
2: 감사합니다.
1: 집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뭐 음악적이든 인생이든.
2: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0: 네.
2: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0: 네. 네.
2: 색소폰뿐만 아니라 네. 신앙적인 부분도 인생적인 네, 방향도 다 저는 아버지의 큰 도움으로 기도로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와, 아버님 참 네. 훌륭하시고요. 아니 따님이 어머님 말씀 먼저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많은 분들의 사연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그 호흡으로 연주하는 악기라서 그런지
0: 네.
1: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마음이 울린다고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광주 극동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춘천 사세요.
2: 춘천에 계신 분이세요?
1: 광주 애청자님이 아니라 춘천 사시는데 네. 광주 극동방송의 애청자님이세요.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오늘 방송 듣고 색소폰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예, 임유리 아리가 시작됐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2: 뭐든 시작을 하실 때 당장 시작하면은 곡을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닙니다. 해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정말 긴 시간에 네. 단련이 필요하고요. 네. 연습하셔야 되는데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좀 경쟁하지 않고
0: 네.
2: 즐겁게 즐기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처럼 그냥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색소폰이 이게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되네? 이런 것처럼 네. 좀 긴 시간을 갖고 네, 여유 있게 시작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어느 순간 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다가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오잖아요.
2: 네.
0: 자전거 맞습니다. 타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2: 저는 색소폰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김판성 목사님 어떠세요? 악기와

0: 연주를 통해서 가장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제 연주로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2: 가족 소개도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출연했으니까 남편도 혹시 음악하는 일을 하나요?
0: 전혀 다른 직업인데요.
1: 아,
0: 네. 음악을 또 좋아하고 네, 제 연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2: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감사의 마음도 전해주시고.
0: 네. 저는 이제 뭐 부모님 두 분다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시부모님도 두분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또 제일 가까운 늘 응원해주는 정말 소중한 남편이 있고요. 하나뿐인 사랑하는 또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2: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김지훈입니다.
2: 지훈이.
0: 네네. 네, 너무 예쁘고요. 딸이 없어서 속상했는데 정말 딸 같은 네, 너무 귀한 아들이고요. 또 특히 저희 남편은 제가 멀리 타지역으로 행사 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2: 사실 어제도 광주에 미리
0: 예, 1박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 일 제치고 와서 아이도 봐주고 또 멀리 행사 가는 거를 늘 응원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특히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제 연주하는 거를 너무 응원을 많이
2: 자랑스러워하시죠?
0: 네네. 아이 다 봐주시고. 네.
2: 너는 연주해. 너의 사명을 이뤄라.
0: 네, 진짜 그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응원을 해주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가지고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저를 만들어준 아주 귀한 가족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1: 네,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게 응원하시니까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유리 집사님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0: 더 유명해지고 뭐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네, 몇년 전까지였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 보내주시는 자리라면은 어디든지 가서 정말 귀하게 연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음악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2: 아들에게도 색소폰 가르칠 생각이 있으세요?
0: 저는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매일 듣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가질 수 있게끔.
2: 언젠가는 엄마의 뒤를 이어서 나팔을 불고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네.
2: 복음의 나팔도 같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우리 아이가.
1: 네.
2: 기도 제목 좀 남겨주세요. 나눠주세요.
0: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 아닐까. 네.
1: 네.
0: 제가 또 아팠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늘 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0: 제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은 또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1: 아멘,
0: 네. 그리고 지금 이 마음, 이 은혜 받은 이 따뜻한 마음과 이 벅찬 감동으로 초심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0: 네.
1: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2317님께서 이렇게
1: 네.
2: 주셨어요.
1: 청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때 색소폰 배우기에 푹 빠졌다가 요즘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늘잘 듣고 있고 응원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오늘 아마도 먼지가 묻어있던 색소폰을 빼내서 부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0: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기분이 제가 더 많이 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임을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1: 아멘.
0: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이종필 목사님께
0: 네.
2: 오늘 뭐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0: 맞습니다.
2: 스케줄 관리 뭐 소개하시고 광주 땅이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까지.
0: 네. 너무 바쁘신 와중에 저를 챙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 좋은 분들 소개 다 시켜주시고 좋은 맛있는 밥또 좋은 숙소 다 제공해주신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한 말씀 하셔야죠. 감사와 사랑의 마음 좀 전하세요.
3: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서
2: 네, 연결이
3: 네.
2: 색소폰 연 네, 다시 한번
3: 우리 임예리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서 네. 저런 귀한 연주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멋진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2: 네.
3: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1: 네.

0: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음성이 크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마이크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이 잘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2: 제가 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 곡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라는 가사처럼 네. 살아갈수록 제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아, 네.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 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정말 저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삶에도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이 은혜 전하면서 오늘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국동방송입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사도로 삼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도로 삼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원하시지 않으신 것 아니야라는 오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유대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사마리아로 가. 땅끝까지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명확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영원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구속사적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가까운 곳에 책임을 외면한 채 먼 곳에서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삶으로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에게로 이어지고 이 열두 지파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바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다.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가정에 있는 자녀, 그 자손 세대까지 다 신앙으로 연합되게 만들어라. 모든 너의 자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서로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가 관계하고 또 서로가 섬겨주는 관계가 되게 할 때에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것이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시작되며 부부 사이에서 시작되며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예수 믿는다. 아,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 뭐 헌금 잘해. 봉사 잘해. 이 말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남편을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다른 방법 쓰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전달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복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욕심과 이해타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도 그가 쓰신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권력이고 돈이고 또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겠지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여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실패할까요? 성경에 많은 이유가 등장하지만 성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에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주님이 고발하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끊임없는 종교 행위를 계속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종교 행위가 그들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했다는 게 뭐죠? 그것은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한 것을 깨버린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을 깨버린 것이고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배우자를 배신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벽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자녀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먼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뭐 중앙아시아에, 또 유럽에, 저 남미에, 참 동아시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문제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또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작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앞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도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신앙을 점검해 가는 바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를 용서하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나는 애의를 갖추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꼭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로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고쳐주고 나병한 자가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고통받는 자의 삶 속에 들어가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고통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에 들어가,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너의 신앙은 말로만 하면 안 돼. 너의 신앙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과 동참하는 신앙이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주님,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데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당신을 가까이 하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거저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거저 줍니다. 그거지요. 과연 우리는 거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을 거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꼭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후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구나.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 내 인생은 다 가진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저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과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지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저 받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시는구나. 항상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애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아는 순간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이 회복되자 이웃들, 그것도 낯선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낯선 이웃을 향한 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네이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는 엄청난 박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2천 명에서 약 4천 명의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0년가량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박해지요. 사람 몸에다가 우리로 하면 타르, 아스팔트 타르를 몸에 다 바르지요. 생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놓고 불을 비춰가지고 저녁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을 기독교인이 받으면 기독교인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급기야는 사라져버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250년 이후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그 숫자가 몇천 명에서 얼마나 늘었냐? 그러면 수백만으로 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가 총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7,700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약 12%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또 고아와 과부들은 개인의 팔자며 운명이라고 여겨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람들이 감염을 두려워서 버리고 떠난 전염병 환자들을 끝까지 곁에서 섬겨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기 교인만 돌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사람에게까지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로마는 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권력도 돈도 군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버림받았을 때 거저 나누어준 작은 공동체의 삶이 세상을 바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으며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0: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야 된다.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회복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어요 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보지요.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도 그렇게 넉넉한데 하물며 자식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풍성해.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애면하지 않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주님,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문을 연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중단 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의 역사, 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흘러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호남 권역의 극동방송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주인들교회 정예원 사모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육의 일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에서 늘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섞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걸쳐 이리저리 기웃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싸움을 합니다. 또한 결과를 알기에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일을 따를 텐데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육의 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영의 생각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준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북, 광주, 목포, 전남, 동부 4개 호남 권역 극동방송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찾은 소망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낙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0: 아멘.
1: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0: 아멘.
1: 말씀하셨사오니
0: 아멘, 아멘.
1: 소망의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0: 아멘.
1: 문제 해결의 열쇠를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북 극동방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수신 번호에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63-854-9111, 063-854-9112번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힘드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겠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60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94세 엄마가 2주 전에 처음으로 교회 가셨습니다. 귀도 안 들리시고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고 안 가신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귀도 열어주시고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꼭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어머니가 94세신데 처음으로 교회 가셨어요. 할렐루야.
0: 아멘.
1: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0: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선물 먼저 드리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1: 아멘.
0: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어머님께서 94세가 되셨는데 장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또 허리가 편찮으셔서 앉아있기에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영, 혼, 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티없이 보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불러주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어머니가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숨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따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근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짐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원받을지어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목사님 축복의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꼭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742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동생이 폐질환으로 많이 아픕니다. 아직 40대라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숨쉬는 것도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1: 아멘.
0: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 아멘.
0: 아멘. 오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생이 폐질환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숨조차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극동방송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고 아뢰 없는 것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간절함이 치료의 광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그의 폐를 치료할지어다.
1: 아멘.
0: 그의 폐는 완쾌될지어다.
1: 아멘.
0: 의사 선생님들은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의사 중에 의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고쳐 쓰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어

0: 없어서 그리하여 이 가정을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새로운 삶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아멘. 주인공이 될 아멘.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체하지 마시옵시고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승을 바라해 주셔서 치료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합니다.
0: 아멘.
1: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고 잘 세워지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참 귀한 결혼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경 말씀 선물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1: 아멘.
0: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이 가정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 사랑하는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하여 이 귀한 가정은 천천과 만만으로 부흥할지
1: 아멘.
0: 뜨겁게 부흥할지어다 수소가 무겁게 실어질지어다
1: 아멘.
0: 성도들과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1: 아멘.
0: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영광 크게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되고 또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1276번님의 네, 기도 제목 또 9333번님의 기도 제목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박천욱이 중등부 수학교육과 임용고시 1, 2, 3차 합격하는 기적을 주옵소서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연이어 같이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6월 20일 내일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요청합니다.
0: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시험을 보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선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1: 아멘.
0: 오늘 귀한 말씀이 1276번님 아들 박천욱 귀한 아들에게 그리고 9333님의 아들 이제 내일 지방공무원 시험 보는데 열갑절 지혜가 하나.

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1: 아멘.
0: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아멘. 이 기도가 그대로 적용될 줄로 아멘. 믿고 선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중등부 수학 교사 임용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0: 옷 입혀 주시옵소서.
1: 주.
0: 믿습니다.
1: 아멘.
0: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귀한 아들이 내일 지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땀을 흘리며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되 열갑절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훌륭한 공직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뜨겁게 뜨겁게 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두 가정 가운데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임재하여서 기쁨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의 축복대로 열갑절에 지혜를 주시길 바라고 또 내일 시험 볼 때 강하고 담대히 시험 잘 보시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익산 샘물교회 이중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전북 극동방송 911 사랑합니다.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 가정에 기쁨과 행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등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1: 아멘.
0: 있느니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남편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중보기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안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님이 그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다가라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세 악한 괴계들이 많이 성도들을 침노하고 있사오니 이런 마귀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1: 아멘.
0: 갈래갈래 쫓겨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 세력들은 척결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귀한 아내가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사람으로서는 하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이 가정 안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해서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이단의 세력들은 예수 세로 다 추방당해버리고 온전한 복음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 새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단에서 어서 속히 빠져나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가을 아내 되시는 지사님께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장로님의 아드님이시네요. 네. 하나님이 장로님의 그 기도,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 되시겠죠.
0: 네,
1: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다 받으십니다.
0: 그쵸.
1: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새 역사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0: 아멘.
1: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교회의 후배 되시는 분이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이 41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외동딸을 키워야 되고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드님은 평안할지어다.
0: 아멘.
1: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0: 아멘.
1: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0: 아멘.
1: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만나고 기쁨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새 희망에 벅차 가슴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픈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새로운 아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합력하여서 새 가정을 통하여 새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귀한 외동딸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만드는 축복의 물된 동상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줄로
0: 아멘.
1: 믿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1: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예배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새 힘과 미래에 희망 주셔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717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가정과 오빠 가정, 엄마와 저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카 이예림, 이예음, 이도아, 이승남, 이승두, 황지수, 김정연, 배이자, 이승자, 장인과 장모님, 처가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사단의 간계를 수시로 수포가 되게

0: 예, 하옵소서.
1: 아멘.
0: 예, 아멘.
1: 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일가 친척 모든 가족들 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실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0: 아멘.
1: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0: 아멘. 아멘.
1: 세례받는 역사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7174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로 오늘 이 가정을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이름들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0: 아멘, 아멘.
1: 천국의 하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예림, 이예음, 이도아, 이승남, 이승도, 황지숙, 김정현, 배이자, 이승자 그리고 장인과 장모님 이름 주님. 모두 모두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이들을 주여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새 사람 되고 새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관계는 예수로 명하노니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0: 아멘.
1: 예수로 명하노니 사단의 계계는 지금 이 시간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0: 아멘,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사단의 괴계는 다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0: 아멘, 아멘.
1: 영혼이 잘 될지어다.
0: 아멘,
1: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 말세에 세마포 예복을 주님. 입혀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모든 기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기도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라 그랬어요.
0: 아멘.
1: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면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0: 아멘.
1: 예수님은 살리는 예수님이에요.
0: 아멘.
1: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손잡으세요.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소망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샘물교회 이준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 저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한 전주인들교회 정예원 사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며 평안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

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6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람치고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이 근무중 이상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흔한 거짓말로는 다음에 밥 한번 먹자일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는 거짓말은 기도할게 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으면서도 바로에게는 가보니까 이미 해산했더라 거짓말을 했고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저쪽 길로 도망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짓말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가? 선의의 거짓말이나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입니다. 초점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말과 거짓의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거짓말은 행동이지만 거짓의 사람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계명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나쁜 짓, 비도덕적이기 때문일까? 성경은 도덕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근본 도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짓 증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 백성은 진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짓의 옛사람을 벗고 진리의 새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재창조된 거죠.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처럼 거짓의 증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 본성이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또 거짓 증인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거짓 증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 마귀의 종이라는 존재의 문제인 거죠. 마귀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아래에 있는 자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리스도다 라는 진리를 증언할 자들입니다. 그런 백성이 거짓의 증인이 되는 건 주님이 택하신 목적에 근본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거짓의 증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증언에 사람의 재산과 생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수사의 기초에서 사실 판단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증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의해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선 나보시고 신약에선 예수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그 지역 장로들에게 불량배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합니다. 그 증언으로 인해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 둘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증언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날도 증거 조작, 증인 회유, 거짓 증인으로 한 사람 인생을 얼마든지 파탄낼 수 있죠. 몰래 카메라만 봐도 몇 사람만 모의하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만큼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에서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이나 아는 일을 반드시 진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와 허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범죄자를 처형할 때 먼저 증인이 손을 대게

그래서 증언과 사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또 만일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면 거짓 증인은 모함하려 했던 그 벌을 자신이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거짓 증인을 억제하고 거짓 증언으로 이웃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했죠.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나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성경이 히브리 산파나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이들의 거짓말이 불가피한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 하나님 뜻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진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웃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일치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신실, 이웃에게 신실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합이 사실대로 정탐꾼이 숨은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것이 옳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일상인 세상에서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바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진리의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진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순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육청의 교원 1차 필기시험 선발을 강제 위탁하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사학들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지 못하는 인사권 침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인천의 기독사학인 숭덕여고는 전교생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임에도 매주 채플과 신앙활동을 통해 교실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학원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숭덕여고와 사학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시험에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측이 교사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늠할 선발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82개 기독사학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보낸 합격자 중 건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배식 숭덕학원 이사장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기독교사라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독사학들의 인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는 공교육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 이면에 사학 본연의 건학 이념과 기독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을목회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장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와 실천신학대학원대 등 교계기관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술특강을 열고 미래목회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교회가 종교적 언어 대신 공공언어를 구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 역시 서울 마포구 엘드림 통합돌봄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교회가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을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공유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교계의 마을목회 담론과 민관협력 통합돌봄 모델 제시는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청재기적 행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고동한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직 간부들의 신변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총회장 이만희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지시체계와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6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박해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현지인 사역자를 기억하고 이들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전도 여행을 마친 뒤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오토바이 복음 전도자 파 씨의 삶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선교회 측은 고인이 숨지기 전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역 중단 압박과 함께 집이 철거되는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며 서울 사무실 순교자 연대표에 명판을 부착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남겨진 순교자 가족과 지금도 베트남 현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오토바이 전도자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회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유가족을 돕는 홀사모 선교회가 올해로 창립 32년째를 맞았습니다. 선교회 대표 이 에스더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복지 행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선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는 현재까지 사정이 어려운 홀사모 30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비와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오는 28일 경기 시흥 다롤교회에서 복지사역 확대를 촉구하는 헌신예배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과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은 혹독한 보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연약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의 칼을 뽑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과 함께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픔에 매여 형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인간적인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통치하는 현재 사이에는 수많은 눈물과 배신이 얽힌 거대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낙오와 차질처럼 보이는 그 기나긴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위대한 선포는 사방이 꽉 막힌 절망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흉터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시선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을 한 장 한 장 가장 아름답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청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러시아에 2003년도에 파송된 이소연 선교사입니다. 주로 러시아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10년 올인을 했고 70 넘어서 지금은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사할린 출신의 러시아 교포 가정을 다섯 가정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방송의 애청자고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소현 선교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제가 다섯 살 때 저희 어머니가 혼합주의 신앙인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꿈나무인 두 오빠가 홍역으로 죽고 그러니까 밤낮 무덤에 가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그 당시는 교회에서 그 종이 땡땡 울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듣고 스스로 교회로 가서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제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도 가고 부흥회도 심지어 저는 쫓아가서 같이 부흥회에서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2: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소연 선교사를 이끄셨을까요?
1: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1980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또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어차피 공산권에 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때였는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공산권 선교를 복음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국내에서 가정을 돌봄

0: 하시면서도 이제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가는 선교사 가기 전에 국내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5대양 6대주가 뭐 다 제가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왜 러시아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소련 선교회라는 선교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사와 서기로 동참하면서 이제 자연히 아무래도 러시아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맥락을 그렇게 이어서 저를 국내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1: 이소연 선교사님의 신앙의 성장과 생활의 성숙은 극동방송과 함께했습니다.
0: 저는 극동방송을 안 지가 1980년에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은혜를 받고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극동방송이 이제 크게 도움을 준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가지고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극동방송은 차에도 채널을 맞춰놓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또 집에서도 늘 그걸 틀어놓고 일할 때도 듣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잠잘 때 빼고는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1: 극동방송을 이렇게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갔기에 듣는 애청자에서 돕는 전파 선교사로 나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그리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0: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전파 선교사라는 게 이제 헌금으로 동참하면은 전파 선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홍보를 안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아무튼 이제 헌금으로 이제 동참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것도 또 미흡해가지고 결국은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1984년도에 극동방송에 가서 김장한 사장님이 그 당시 이제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면담을 해서 그동안 이제 청취하고 헌금으로 동참했는데 이제는 몸까지도 바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귀하게 여겨주셔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몸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남편 보고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운영위원이 되어 달라고 그랬더니 또 오케이를 해줬어요. 목요 성경 공부에도 같이 나갔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으로 한 30년 봉사했어요.

0: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다가 넘어졌어요, 눈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좀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극동방송에서 새벽 5시에 일곱 날을 다 목사님이 다르게 지금 8년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변함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만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이제는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받은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고, 손자 손녀들도 그대로 믿음의 맥을 이어가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1: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 되기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0: 이렇게 극동방송을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도 그렇게 청취하면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촉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선교사가 되면서 극동방송이 또 더 많은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무엇보다 북한과 이제 중국, 러시아, 제가 러시아에서도 연예주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겹게 들었어요.

0: 우리 극동방송을 약 17억이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청자들도 이렇게 전파 선교에 많이 가입을 해서 정말 우리 극동방송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선교 기관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선교사. 오늘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0: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0: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0: 네.
1: 저번에 용인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0: 네.
1: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0: 네,
1: 총장님께서 학교 자랑 좀 해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에
0: 네.
1: 대학에서
0: 네.
1: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0: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1: 그러게.
0: 네.
1: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0: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1: 어렵죠.
0: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그래요.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미국서 하시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1: 졸업했습니다.
0: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1: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0: 네,
1: 다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1: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0: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1: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0: 만났습니다.
1: 이제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학 선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1: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네,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0: 네.
1: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0: 네.
1: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0: 네.
1: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1: 또 그런,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0: 네.
1: 어느 할머니가 평생
0: 네.
1: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부했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0: 네, 네, 네.
1: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0: 네.
1: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의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그러게요. 수 있도록.
1: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0: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그러면 저 임기가
0: 네.
1: 4년 있다가 또 다시.
0: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1: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0: 네.
1: 20년, 15년
0: 그렇죠.
1: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0: 네.
1: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0: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1: 기숙사는요?
0: 기숙사.

0: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럼 이제 이 신학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0: 네.
1: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0: 네.
1: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0: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0: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0: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0: 네, 네.
1: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0: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 근데 뭐 찍어야 되죠?
0: 네네네. 그래서 뭐
1: 중신대학교
0: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0: 예.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천한 5,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재단이 있어요.
0: 네.
1: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0: 네.
1: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천 불을 주고
0: 네.
1: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네, 적용이 되는데 네.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0: 네.
1: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0: 네.
1: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0: 네네.
1: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0: 아유,
1: 드릴게요.
0: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예. 예,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해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2: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2: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

0: 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0: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메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래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랩티스트 학교인데.
1: 제가 거기 네.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0: 네.
1: 애들이 다 봐 통과를 하더라고요.
0: 네.
1: 좋은 학교예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네.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2: 예.
0: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2: 예.
0: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0-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0-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1: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탈북 관계, 네. 북한에 지금 뭐,

0: 방송산화기 때문에 네.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1: 네.
0: 있어요.
1: 네. 네,
0: 한번 만나서 네. 좀 소개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렇죠.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행동심리학자 메라비언에 따르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런 정도라고요. 목소리가 38%, 내용이 7%, 자세나 몸짓 같은 태도가 55%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용보다 관계에 없어 보이는 태도가 말의 가치를 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학습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습연구회에 따르면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 효율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 듣기가 5%, 읽기가 10%, 시청각 수업이 20%, 집단 토의 50%, 실제 해보기 75%, 서로 설명하기 90%.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보면 설교를 그냥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실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말씀을 직접 읽고 실천하고 또 교제로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와 힘과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수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현재 나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겼어도 현재 마주하려는 환경과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유혹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일라가 더욱 비중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자주 유혹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변화하는 북한 해외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고서가 또 한 달 전쯤에 나왔더라고요.
1: 네. 통일연구원의 정원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 경제 박사님이고 중국에도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네.
1: 직접 북한을 목도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0: 네.
1: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까지 좀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이런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는데
0: 네.
1: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중국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0: 와,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그 반대로 경쟁이 붙은 대상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1: 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0: 네.
1: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0: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1: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은 최근 약 50% 전후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50%면 100달러 받던, 예를 들어 100달러 받던 거 150달러 받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월 2,2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위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국 사업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0: 한 달에요?
1: 네.
0: 네.
1: 3,500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한국 돈 하면 70만 원 정도 되네요.
0: 달러로 그럼, 하면 한 516달러 정도,
1: 네,
0: 500달러가
1: 그렇습니다.
0: 넘네요.
1: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0: 네.
1: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도 수당을 잘 요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야간수당, 건강 관련 조건, 휴식 조건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싼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저희의 외화벌이의 진실 가운데 여러 주제에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1: 네.
0: 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1: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원래 신규 네.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보내야 되는데
0: 네.
1: 이 두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군 동원이 됐고
0: 그쵸.
1: 인구가 감소됐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이 겹치면서
0: 네.
1: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눈이 북한 노동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러시아가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 노동자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매력적인 파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0: 네.
1: 일 잘하는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죠.
1: 네.
0: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1: 뭐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두고 약간 역할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수산이라든지 뭐
0: 네.
1: 의류 뭐 이런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임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뭐 건설 그런 인프라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를 많이 활용했었죠. 뭐 벌목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월에 한 300달러 수준, 러시아는 1000달러 이상이라는 구조를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여성 노동자, 수산물 가공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농업 분야 수요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이게 러시아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면 북한 노동자나 뭐 북한 당 차원에서는 그저 좋은 일이겠어요.
1: 그렇죠. 근데 북한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임금이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0: 그렇죠.
1: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중국은 따리버리 수준이고 그러니까 떠리버리 수준이다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는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다 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0: 네.
1: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온전히 가는 거냐,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당국이 가져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의 처지가 조금 나아져도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생각해보면 그저 북한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저희랑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야 뭐 회사도 결정할 수 있고 부서도 그렇죠. 결정할 수 있고
1: 네.
0: 뭐 국가는 더할 나위 없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라고 해외 노동 파견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0: 네.
1: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 그 상부에서 그걸 결정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른바 이제 TO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소에서 은밀하게 이걸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약간 추천을 받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의 뭐 당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토대가 얼마나 좋은지, 뭐 친척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뭐 비판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뭐 탈북 가족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거죠.
0: 네.
1: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어디에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동 숙소 뭐 임금 귀국 여부까지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다만 그 안에서도 내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꿈은 꿀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북한 당 차원의 네. 상부에게. 단순히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북한 당과 러시아 이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0: 네.
1: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료가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0: 의료요?
1: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병원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의 설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약품이
0: 네.
1: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
0: 아.
1: 뭐 1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 파견도 북러 협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0: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 네.
0: 국제 제재가 있어도 노동자 파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북한 정권에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숨통이지만 또 의료 쪽까지 이렇게 교류가 확장된 거면
0: 네.
1: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졌겠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는 약간 중국의
1: 네.
0: 80% 90%의 이제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큰 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할 수 있고
1: 네.
0: 아까 얘기해서 좀 임금 올려달라라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고
1: 네.
0: 그 무기를 팔아서 얻은 그 북한 당국이 얻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첫 번째로는 강제 노동의 본질인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1: 네.
0: 감시를 받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뺏기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면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재 회피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동하거나 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퍼져나간다면
1: 네.
0: 이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몇 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올랐으니 좋은 일이다 라고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확대로만 끝나는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좁은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임금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감시나 상납, 통제, 제재 회피, 그리고 정권 자금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요?
0: 네,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또 얼마나 더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건설업에서 농업, 제조업, 군수 관련 산업으로까지 넓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 상황에서
1: 네.
0: 노동자 파견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 군대하고 같은 그 규율을 뭐 따진다든지
1: 네.
0: 이런 식의 강요가 있는지 억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제한된 조건에서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더 나은 벌이를 원한다. 그래서 그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 북한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해야 되는지를
1: 네.
0: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는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 이렇게 북녘 땅의 보여주기식의 자유가 아닌 또 저희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NK 엔드센터 이상윤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람 성격 표현할 때요, 완벽주의란 단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어떻게든 교회 가게 하려고 막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완벽주의 장단점이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를 굳이 찾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100을 채우겠다고 하는 완벽주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 한 마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 한 마리의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표를 채우고 목적 달성하려는 의지와는 다른 거죠.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냥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완벽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두란노경비와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예전에 이 두란노경비와 찬양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이 팀들이 이렇게 했었고 테이프로 아 경배와 찬양 참 많이 들었는데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왔네요. 한 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실 제일 처음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3시로 했다가 제가 5시로 가면서 세상을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3시로 왔습니다.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3시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이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나 딱 3시 하면 동시에 방송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도 새깨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보면요. 휴가 때나 잠깐 쉴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주는 비가 내린다고요. 5189번님 대부분 지금 오늘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씨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평택에서도 잘 듣고 계신다고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 사연 참여는 샵 1069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운받으셔서 어플 한번 다운받으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딱 클릭하면 라디오처럼 나옵니다. 휴대폰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8445번님처럼 이렇게 앱으로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목포에서 출첵, 의정부에서도 출첵. 자, 그리고 군포, 인천 남동구, 부산에 오고 계십니다. 아, 어제 귀한 선물, 김선물, 아유, 마침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7856번님, 광양 흐린 날씨, 네,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수원 소나기 내렸다가 지금 잠시 멈췄다고요. 849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완벽주의 얘기했는데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주의가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저도 조연출로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있다고요. 자,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 5189번님 내게 한같은 평화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날 사랑하는 주님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껴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예요. 예전에는 퇴근 때 들었는데 3시로 옮기셨군요. 워크숍 가면서 들어요. 새껴라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화이팅 하고 7148번님 예전에 퇴근 때 들었다. 5시 때. 그 옛날인데 진짜. 전국 방송 되기 전에 서울 경기권만 방송할 때 그때 5시였습니다. 오후 5시. 그때 오래간만에 오셨나 봐요. 7148번님. 3시로 이렇게 옮긴 지 꽤 됐습니다. 3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립니다. 1964번님. 그렇죠.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 방송국은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은 70년이 됐어요. 극동방송이. 의정부 출석해 주셨어요. 2682번님. 즐겨 듣는 극동방송입니다. 어찌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이제야 출첵합니다. 라고 2 1

9590님 잘 오셨어요. 어플 메시지로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 어플 스토어 가셔서요.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딱 하나 떠요.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에서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글도 남길 수 있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만난 예전 구역 식구 중에 새끼라 청취하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했다 하면서 반가웠다고. 오, 그렇군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 아는 식구 중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도 가입했다는 분을 만났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도 새끼라를 듣고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또 반가워요. 서울은 해가 쨍쨍, 몫이 덥다고. 2191번님, 강남에서 오후 반차 내고 퇴근 중에 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어제 MRI 받으셨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191번님, 화이팅! 아버님, 힘내십시오. 1964번님, 1년에 두번 이웃 초청 잔치 하는데 상반기에 603명의 초청 대상자 참석했고 463명의 귀한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 참 많이 나왔네요. 우리 463명 앞으로 계속 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화성 동탄 8503번님, 비 와도 축구하러 가는 아들 박이한 화이팅 해달라고요. 그래. 비 오는 날 축구하면 더 재밌지. 축구! 아, 오전에 축구! 그 얘기는 이제 패스. 패스입니다. 자, 세종 대전 비 내립니다. 4637번 님도 오셨어요. 어떤 데는 햇빛 쨍쨍, 어떤 데는 비 오고. 여기는 대구 무척이나 더워요. 새끼라 방송 듣고 지낼래요. 이렇게 또. 그렇군요. 자, 혹시 이번 한주 동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신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내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최근 내가 예배를 드디어 시작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좋고요. 저랑 전화통화하고 나서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교회 갔다고요. 경북 구미에서도 오셨고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아, 내일 애들 온다고 해가지고 밑반찬 우엉채조림 묵은지 삼치조림 만들고 있다고. 와, 우엉채 저 며칠 전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죠. 옛날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자, 서천 남대문 듣고 계십니다. 비 내리는 익산 듣고 계시고 한동 카페에 앉아 비가 오는 날씨에 쉬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들내미 어린이집 하원 준비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카레하고 8858번님. 일산 비 오기 시작했다. 경기 광주도 비 온다고요. 논산 연무에서도 잘 듣고 계시고,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신청곡. 고3아이 목회자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5127번이 화이팅입니다.

시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5127번님, 고3 자녀 목회자 비전을 품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흥 무지덥다고요. 또 송파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같은 회사 다니는 언니한테 새끼라에 전화통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된다면서, 아주아주 안 된다면서, 자기는 조금 더 놀아야 된다면서 극구 안 된다고 하네요. 놀 만큼 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2년밖에 안 놀았다고, 자기는 좀 더 놀아야 된다고, 이 언니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4111번님, 와, 2년 놀았으면 진짜 많이 놀았는데, 와, 얼마나 재밌게 놀면은. 그러게, 이 언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주 괴로운 방학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신나는 방학이네요. 교회 방학이 2년. 자, 우리 4111번님 이 언니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선물 작전으로 일단 시작해봅시다. 극동방송에서 선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놀면서도 극동방송 들으시라고, 새끼라 들으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전화 연결 되겠죠.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언니 주소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낼게요. 논산 연무에서 잘 듣고 계십니다. 딸이 방학 중인데 계속 기도 중이고 언제 기회 봐서 새끼라 도전하겠다고. 그래요, 꼭 도전해 주십시오. 김밥 먹으면서, 점심이 늦으셨네요. 3768번님 인천에서 남편과 아들 함께 이사할 집 리모델링하면서 또 새끼라 응원하면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8589번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 가족들, 방학생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급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극동방송을 어떻게든 듣게 해주시고 기회되면 새끼라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 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 방학이다, 본인이, 내 자신이 하시는 분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지금 내가 교회 방학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네요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또는 뭐 3년 쉬고 있다, 3년 방학, 코로나 방학, 5년 방학, 나 20년 쉬고 있다, 20년 방학, 아니면 나 무교다, 종교가 없어요, 무교, 이렇게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면 그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 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방학, 예, 몇 년 방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금방이라도 비가 오려 한다고요? 392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아까 사실 제가 방학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보낸 분이 계세요. 이분 어떻게 문자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보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 0584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합니다. 0584번님 신호 갑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번님 자, 신호 갑니다. 0584번님 신호 가요. 058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아, 안 받으시네요. 아쉽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내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다. 본인이 방학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몇 년 방학 이러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저하고 통화가 지금 될 수 있는 분 네,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지금 방학이라고 지금 주신 분은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9852번님?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8858번님 내일 가족여행으로 경주를 가시는군요.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꽃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8858번님.

마커스 꽃들도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파동 거여동 운전대 잡으면 늘 청취하고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2830번님 지금 방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하고 교회를 찾고 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2830번님께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방학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있지만 남편이 지금 통화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0: 제가 좀 전화를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남편 방학이에요라고만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3959번님, 14년 방학 후에 다시 계약한 지 3개월째라고. 와, 아들, 딸의 인성과 아내와 저희 가족 평온을 위해서 또 친누나의 권유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너무 잘하셨네요. 3959번님, 그 후로 운전할 때는 극동방송을 잠시잠시라도 늘 듣고 계신다고. 와, 우리 3959번님,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성함하고 주소, 샵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 무화과밭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성령 암송하는 손녀들 따라 암송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187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그러게요.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저도 이 무화과라는 걸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야, 침 나옵니다, 갑자기. 정말 맛있는데. 제 친구 7년째 방학이에요. 제발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7413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계약한 분이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저 새깨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0: 다행이네요. 지금 울산 맞죠?
1: 네, 방송 듣고 있었는데.
0: 방송 듣고 있었어요.
1: 네네.
0: 이현주님?
1: 네네.
0: 우리가 작년에 통화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새깨라를 듣고
1: 네.
0: 스스로 교회 가신 분 맞죠? 울산에서.
1: 네, 근데
0: 야.
1: 제가 새끼라도 새끼라지만은 제가 울산 극동방송 아침 방송을 출근 시간에 들으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사실은.
0: 그렇구나.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나서
1: 네.
0: 그때만 해도 아들, 딸은 전도를 못했는데
1: 네.
0: 지금 다 교회 나가고 있다고요?
1: 네네.
0: 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들은 어떻게 전도가 된 거예요?
1: 저희가 그 울산에서 돌아올 탕자라고 그
0: 돌아올 탕자.
1: 탕자 그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스스로 혼자 가게 돼가지고 그 극동방송에서 울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올해 4월이었거든요. 네, 올해 4월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 아들과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나가고 저희 딸도 지금 고1인데 제가 조금 부탁을 했더니 예, 네,
0: 와.
1: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울산 극동방송 완전 애청자시군요.
1: 네, 저는 그걸로 계속
0: 그러니까
1: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도
0: 또
1: 보내고,
0: 올리고
1: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에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혼자 가게 됐어요.
0: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갔어요.
0: 오, 그리고 이제 또 전화 연결해서 아까 딸인가 아들도 교회 가게 되고
1: 예, 그거는 작년에
0: 작년,
1: 피디님하고 통화를 하고
0: 네네.
1: 기도를 해주셨어요.
0: 오,
1: 그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들, 딸도 같이 이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 해주셨고, 선물도 받았고, 네, 그래서,
0: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다니고 있나요? 아들, 딸?
1: 네네. 예, 그래서 중고등부,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친구 따라간 게 아니고 엄마 따라가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적응을 조금

0: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싫은 것 같은데도 아침에 잘 일어나서 가고 있어요.
1: 그래서 엄마 없이 지금은 이제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0: 저번 주부터 그렇게
1: 저번
0: 했어요.
1: 저번 주부터.
0: 네, 하고 제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엄마가 그 9시에 이제 같이 못 드린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고 저는 식당 봉사를 하고.
1: 야, 몇 년 방학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0: 저는 30년 방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교회로 이제 부모님이 옮기시면서 제가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제가 여름 수련회까지 간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고1이지만 그 딸이 태어난 지 이제 돌 되기 전에 동네 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냥 또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1: 30년을 쉬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다니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까지 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0: 네.
1: 축하드리고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아직 안 받았죠? 꽃바구니.
0: 네. 저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1: 그러면 꽃바구니를
0: 네.
1: 꽃바구니를 애들에게 탁 좀 전해주십시오.
0: 네네.
1: 니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꽃바구니 전해드리십시오. 예. 혹시 자 우리 이현주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0: 인생 찬양이요. 저는 실로암 옛날 노래이긴 한데
1: 실로암
0: 찬양이긴 한데.
1: 왜 실로암이 제일 좋으세요?
0: 그때는 중고등부 때 정말 뜻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 찬양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그 가사 내용, 찬양 내용이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1: 옛날에는 진짜 그랬죠. 실로암 그냥 우리 박수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0: 네, 신나게 그냥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옛날에는 진짜 내가 차가운 새벽이었고 밤이었고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실로암이. 그렇죠?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 또 아들 딸까지 다니게 됐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계속 우리 울산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파성 기사님, 김선 권사님 아들 20년 방학했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지금 방황 중인데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군요. 김포 그쪽에 제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까 우리 어르신이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보내면서 조현출 김인수 갑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복된 꼭 주말도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송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0: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눈에 알아본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확하지 않은 저울추나 되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옳음을 나타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 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 세상에는 금과 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지식을 말하는 입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한 중에 꺼질 것이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확한 저울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랴.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빗돌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궁리를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를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 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거짓 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장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을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네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네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보증인이 되지 마라. 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네가 누운 침대마저 차압당할 것이다. 네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본문으로 사랑 넘어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른뺨을 치면 막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왼뺨까지는 돌려대는 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높은 거죠. 에베레스트 같아요. 에베레스트. 예,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순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웃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한 우리 민족 이게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민족만 하면 이게 민족주의가 됩니다. 내 아이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아이와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만을 강조할수록 경계선이 꺼지잖아요.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이 투쟁적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상대,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적으로 여기고 이런 세상은 독선과 아집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강조하는 곳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고 이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해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또 조건적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외모든 능력이든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또 내가 사랑을 하면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과 혈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와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렇다고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거 원수죠, 원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언뜻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갈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그 원수만 생각하면 원수가 나를 안 재워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쓰리고 시름시름 앓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요.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근처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윗이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에 이긴 겁니다. 증오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우리에게 그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옥합을 끝에 두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건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본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은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유명한 코리텐본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스토리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이 코리텐본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그 간증 집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오래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군인.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학대해서 죽인, 그리고 자기도 학대를 했던 그 군인이 민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 코린테 전서의 그 표현이 그

그거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온몸은 얼어붙고 머리털이 모두 쓰는 것 같았다. 예, 그분은 이 코리텐본 여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텐본 여사는 피해자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코리텐본 여사는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인간을 본 순간부터 자기에 의해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온몸을 떨면서 그런데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끊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도 옳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

받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었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의 철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행복에 관한 책 한 권을 읽고 레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책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지 말고 책 내용을 거울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맨 처음 읽은 레포트는 한 여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썼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러 형제와 더불어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멋진 여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한 여성은 집을 나와 사랑하는 남성과 함께 살림을 차렸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얻으려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잘 살았습니다. 레포트를 쓴 학생은 부모님의 이 사건을 사랑의 도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부한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그 학생이 자신의 탄생을 결혼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표현한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누군가에게는 축복받지 못하는 아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한갓 수단으로서 태어났다. 자신의 존재는 도구였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한 친구를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살하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이후에 재혼하셨고 친구는 새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0: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엉뚱한 형태의 복수였다 싶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딸의 관점에서 자신의 혼전 임신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아들의 관점에서 부친의 자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자살은 누군가에게 폭력이고 평생의 짐이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못 죽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경험을 통해 보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삶이 척박하건 순탄하건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을 레포트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학생은 큰 축복과 사랑을 이미 받았을 거예요 라고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학생의 글 행간에서 표현되지 않은 다음 말을 이미 읽었습니다.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음악,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가 좀 공통적인 분모 하나를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어가게 될 텐데요. 역사의 시작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순서가 좀 잘못 정리되면요, 믿음의 영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서구 문명 그리고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서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게 합니다. 더욱이 창세기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풍습과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일의 시작의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인류 역사의 시작도 없고 진행도 없고 마침도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전 세계가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음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첫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음악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음악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엿새째 날에는요,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조금 영어를 좀 빌어다가 함께 선포하면 그 의미가 얼마만큼 증폭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류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음악이란 목소리나 악기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목소리나 악기로. 여러분, 가장 좋은 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성대입니다. 성대를요, 자꾸 발달시켜요. 성대는 근육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 성대는 결코 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읽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악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성대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음악 역사가요, 비평가요, 작곡가였던 아우구스트 비렐름 암브로스는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들과 음악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명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음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음악에 대한 선포이고 음악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통하여 음악의 조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는 이런 놀랄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여러분, 유발의 이름이라도 기억합시다. 나중에 천국 가면 통성명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유발은 아담의 8대손입니다. 물론 한자 문역을 빌어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땐 뭐 수금 그리고 퉁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지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면 하프요 그리고 퉁소는 플룻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역사가 무엇으로 증명될까라고 하는 이 생각과 함께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인간이 먼저 발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악기입니다. 놀랍잖아요.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가장 먼저 발명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가장 뚜렷하게 증거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강국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현장이 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고 지속되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해석해야 돼요. 430년 동안이나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았으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아주 비참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만 예배를 빠뜨려도 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동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주일이라도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담아둔 마음을 말씀을 빌리자면 심란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이 민족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노예 근성에 아주 충만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없어도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뭔가 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좀 가지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출애굽을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강대국인데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 열 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의 신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은 애굽이 으뜸으로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것,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을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애굽은 강대국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한 집도 예외 없이 처음 난 것에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밤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손 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셨던 구원의 이 역사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셨는데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통치자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당한 그곳에 이르렀더니 길이 없는 홍해였습니다.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요,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어 단어인 딜레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적을 행하신가를 보여주시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물을 양쪽에 벽을 만들어 세우시고 바닷물이 길을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서로 엉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바다의 맨 밑바닥에 하나님이 마른 육지 같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편 육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끔 뉴스 매체에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은 썰물과 민물에 의한 현상으로 찔벅찔벅한 땅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길이 없고 위험한 바다에 하나님이 육지 같은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모세의 기적입니다. 이때에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그 시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 장엄한 승리를 통해

통해서 모세가 200만 명이 함께 민족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민족적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건너고 나서 불렀던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바다는요, 위험한 곳입니다. 바다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꽉 막혀 있을 때 바다의 노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에 키를 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며 오히려 대적들은 그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200만 명이 함께 찬송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이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 이곳이 세상 중심이었고 기적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이 바다의 노래는요, 생명의 노래로 거듭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곳에 여전히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역사가인 요세프스는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했노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 큽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바다도 주의 것입니다. 산들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마른 육지 같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하늘을 날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몽땅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의 노래가 있는 곳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1세기에 유대인 출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정황들을 전달해 줄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노래, 즉 생명의 노래로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요, 최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납은 무겁습니다. 물속에 던져보세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요소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납같이 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목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노래, 생명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데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아멘. 바다의 노래, 그리고 생명의 노래로 점점 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십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지금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오래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라고 선포해 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실제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모세의 노래가 왜 전부 후만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도 했다니까요. 원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인간의 계획인 애굽의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니까 이건 인간의 계획이 그곳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엔 바다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인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인간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긴박한 현장 속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셨고, 그리고 의복까지도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인간의 계획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그것을 탈취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계획을 잔뜩 가진 최강대국, 최강국가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우리에게 인간의 계획이 홍해에 잠겼던 것처럼 완전히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를 때도 새벽 시간에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대부분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역을 선포해도 인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안 잠깁니다. 안 잠겨요. 잠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인물이 좀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인물마저도 능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강점이

0: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1: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오늘 이 시간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범주,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계획들, 왜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실까요? 경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획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경신교회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사실상 교회는 음악 선교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의 설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음악인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음악 선교가 교회 설립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경신교회는 음악 선교의 제2막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경신교회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데, 경신교회 설립예배 당시에 바이올린 이수미 집사를 주축으로 유럽에서 유학한 악기 전공단으로 구성된 로페카 찬양단이 특수를 맡아 섬겼습니다.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뚜렷한 역사에 관한 열매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드림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키게 된 그 근거가 로페카 찬양 선교단입니다.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열매인 드림 오케스트라는 다음 세대들을 오케스트라로 세웠는데, 드림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이수미 권사께서는 악기 전공자들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불모지인 홋카이도에 세워진 신삿포로 성소교회와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성도들, 정말 악기 초보자들에게 선교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태동시켰습니다. 음악은 곧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의 열매입니다. 지난 4월 16일, 그전에도 연주를 했지만 4월 16일 당회원과 그리고 선교국 부원들이 경신교회와 신삿포로 성서교회가 두 번째 주관했던 선교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이때 미라클 오케스트라가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 그 현장에 있는데요, 다 초보자들.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태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 오케스트라 이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선교지에서 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헌신이지만,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의 무릎의 응원이 태동시킨 연합적인 사역의 열매입니다. 경신교회 단회는 당회는 지난 26년 3월 21일에 결의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제1호 음악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파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신교회 당회가 이처럼 음악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교회 드림 오케스트라가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미라클 오케스트라와 함께 더불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선교지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름하여 하모니 연주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대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6월 17일 수요일에 선교음악회를 드림 오케스트라가 갔는데,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위에 가장 먼저 시작된 음악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나름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음악 선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했던 그 찬양을 어디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0: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음악가요 시인이요 수금 곧 하프 연주에 능하였던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음악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의해서 극심한 번뇌와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년 한 사람이 악기,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연주를 들으면 당신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허락해서 다시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직접 내가 음악 선교사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거하셨던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읍시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악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다윗이 어떤 역사를 있었을까?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무기는 준비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결과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획을 긋고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인 인간의 계획들을 완전히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잠기게 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음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맞물러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음악의 창조자이시오 그리고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국에 1900번,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완벽에 이른다는 건 사실 끝이 없는 일이고 또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출발도 못하게 될 때가 많죠. 완벽함이라는 건 애초에 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살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입니다.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크록스의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생각해보면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걸 수도 있겠죠. 이 완벽이라는 이상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공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한 주간도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 어디에서 행저질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와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끔은 내가 가진 부족함이나 또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좀 몰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아,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또 같은 실수를 했을까? 바보처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표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봐도 모세는 말을 막 유창하게 하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좀 충동적이고 이렇게 홧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행저질라와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금요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6634님 반갑습니다. 9507님, 9700번님. 네, 이렇게 매일 출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3054님 반갑습니다. 네, 또 1627님 반갑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함께 하고 있죠. 찬양 듣고요. 두 곡 듣고 꽃고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할게요.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1: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셨어요.
0: 좋습니다. 진짜 이제 6월의 중반이에요.
1: 네네.
0: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1: 네, 곧 이제 또 썸머 스페셜 맞아요. 시작하지 않나요?
0: 맞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근데 그 시간이 전 너무 감사해요.
0: 그래요?
1: 사실 그때 방송까지 있으면 네. 전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7월, 8월 너무 바쁜데.
0: 네, 좋습니다. 아무튼.
1: 충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저도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
0: 네, 네, 맞습니다. 또 여름이라서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행저질라 꽃고선 함께 하시면서 힘 얻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조봉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다가 말았다.
1: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려다가. 모충사라고
0: 네, 맞아요.
1: 사당에 조봉호 선생 추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0: 아니 왜 사당에 있냐고 대체. 왜 사당에서 전도인이셨던 조봉호 선생님을 추모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1: 네, 한 주간 기다리셨는데요.
0: 네.
1: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0: 좋습니다.
1: 네. 그 서울에서 유학했어요.
0: 네.
1: 언더우 성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0: 맞아.
1: 공부했으니까요.
0: 정신학교였잖아요.
1: 네. 네. 청년 조봉호는 공부하던 중에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0: 오, 그래요?
1: 사실 목표를 세우고 떠난 긴 여정이었는데
0: 네.
1: 3년 만에 제주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1세가 되던 해였는데요.
0: 네.
1: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0: 아이고, 네.
1: 그게 1904년이었어요. 이 시기에 조봉호는요, 자신의 고향 귀덕리와 그 윗마을 금성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0: 네.
1: 이희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죠.
0: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이 꽃고선 통해서 매번 배우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효리의 김재원 씨 가족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었고요.
0: 네.
1: 또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받은 조봉호 선생은요. 체계적

0: 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을 넘어 이웃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1: 네.
0: 그 시작을 두고 이제 교회사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으세요.
1: 네, 네. 네,
0: 제주도의 기도 모임 첫 시작이 뭐 조봉호 선생으로 시작됐던 귀덕리, 금성리 사람들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1: 네.
0: 또 김재원 씨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1: 어, 그렇군요. 네,
0: 저희는 이 시간 지금 이제 조봉호 선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1: 네.
0: 조봉호 선생의 가족들과 금성리의 이덕년 가정 그리고 오. 몇몇 사람들이요. 양섭봉 씨라는 집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 그렇군요.
0: 평양에서 시작됐던 부흥의 불길이 각 학교들의 새학기 부흥회로 시작되던 1907년 3월 10일이 첫 예배의 날짜로 오,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제주의 첫 신앙 공동체인 금성리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죠.
1: 금성리 기도 모임.
0: 네.
1: 네.
0: 이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들어오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 오, 그러면 선교사님.
0: 네네.
1: 조봉호 선생님도 그럼 목회자셨던 거예요?
0: 목회자의 삶이 아닌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1: 오.
0: 1908년 이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도착해서 김지현 씨를 만나게 되고요. 이후 금성리 기도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1: 네.
0: 1908년 이미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던 금성리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이후 이풍 선교사님의 거처가 있던 산지포구에 성내교회가 세워지고
1: 네.
0: 또 조청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 개 교회가 제주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1: 네.
0: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1908년 제주의 복음 전파에 관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2: 제주도 금성리교회가 성립하다 동로회 설립 당시에 파송한 전도목사 이기풍과 매서인 김재원 등의 전도를 인하여 조봉호, 이도종, 김씨 진실, 조은길, 양석봉, 이씨 승효, 이씨 자효, 김씨 도전, 김씨 유승, 좌징수, 이의종이 귀도하여 조봉호가에 회집기도 하다가 이덕연가를 예배처소로 작정하니라.
1: 와, 이 꽃고선 계속 함께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세밀하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 네. 지난 한 달간 얘기 나눴던 분들의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1: 네, 맞아요.
0: 김재원, 조봉호 이런 분들이요.
1: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전도 집회에 있었잖아요. 4월에.
0: 네네.
1: 그때 어떤 분의 사연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잠깐 다니셨지만 그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0: 아이고.
1: 교회를 이제 나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0: 네네.
1: 근데 그분 주위에 너무 믿는 분들이 많으셨던 거야. 그분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0: 하셨구나.
1: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이 전도 집회 통해서 전도 집회에 오시고 하필 또 그때 일정이 있으셨는데
0: 네.
1: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0: 아이고.
1: 일정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집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집회에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0: 약간 김재원 장로님 스토리랑 이렇게 비슷했네요.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놀랍다.
0: 맞습니다.
1: 이런 생각이 또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예. 네. 요 시기에 이기풍 선교사님과 김재원 전도인은요. 홍순응, 김행권 씨 등을 전도하고요. 또 김행권 씨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1: 네.
0: 이렇게 제주도에 금성, 성내, 조천 등의 초기 제주 복음화를 위한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 시기 조봉호 선생은요. 이기풍 목사의 권유로 조금 늦은 나이에 멈췄던 학업을 이어가기 오. 위해서 평양으로 이주해서 숭실학교에서 수학합니다.
1: 오, 맞아요.
0: 졸업 네. 후에 제주도로 복귀한 조봉호 선생은요. 전도인으로 사역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연유로 교회 7위 과정에서 가장 큰 형벌인 출교 처분을 당하세요.
1: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출교까지 당하셨을까요?
0: 그 교회사에 네.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요.
1: 네.
0: 아마도 전도인으로서의 사명보다는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0: 실제 조봉호 선생은 이후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1: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0: 1919년 3월 1일 운동 직후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같은 해 5월 서울에서 밀파된 독립희생의 연락원 김창규, 김창국, 최정

0: 김창완 김창완 등과 함께 이 회 조직원과 회원 한 명당 군자금 2원씩을 헌납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1: 오, 네.
0: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던
1: 그 1만
0: 읽어드렸던 네네
1: 모았던.
0: 그 이야기인데요. 오. 조모호 선생은 최정식이라는 분의 집에서 임시정부 헌장과 해외 통신문 등을 등사해 가지고요. 제주도 다니면서 배포하셔서 4,550여 명으로부터 군자금 1만 원을 모금했고요.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일을 직접 감당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 일로 인해서 그해 7월 22일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6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1: 이 전도자로만 살기보다는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는 데 조금 더 힘을 쏟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0: 네. 조봉호 선생은 옥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실천하셨대요.
1: 네.
0: 군자금 모금과 송금하는 일의 주동자를 자신으로 특정하고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겠다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1: 네.
0: 조봉호 선생은요, 대구 형무소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가진 고문으로 인해 1920년 4월 28일 형무소에서 순국하세요. 선생님의 나이는 당시 37세였고요.
1: 네.
0: 사실 그 제주 도민들은요, 이러한 조봉호 선생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충사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1: 그렇군요.
0: 매년 네. 제사 드리는 그곳에 놀랍게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1: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0: 제사 드리는 제단 앞에 네. 바로 위에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1: 진짜 이거는 뭐 믹스매치인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네네.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선악이 전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한국교회는요 1994년 조봉호 선생님에게 내려졌던 출교를 무효화해요. 또한 제주 성내교회는요 그에게 직분을 복권 네. 조치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조봉호 선생을 전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1: 네.
0: 당시 선생과 함께 형무소에 머물던 이들 가운데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1: 네.
0: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한 후에 오늘 시간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 독립운동가 60여 분이었나요?
0: 네네.
1: 그분들과 함께 결박당했다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중에 어떤 분이신가요? 네.
0: 형무소에서 나온 이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 출신 1호 목회자가 되는 분이 계세요.
1: 제주 출신 1호 목회자.
0: 네. 그분의 이름은 이도종 목사님이세요.
1: 이도종 목사님. 아까 있었어요.
0: 이름 등장했었죠.
1: 네네네. 네. 네. 이도종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제주 출신 1호 목사라는 영예를 얻게 되시는 거죠?
0: 그 우리 조봉호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그 금성리 기도 모임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 얘기했는데요.
1: 네.
0: 그중에 이도종도 있었는데
1: 네, 맞아요.
0: 이덕연이란 분이 계셨어요.
1: 그래요. 예배처소 이야기하면서.
0: 그렇죠. 네. 네. 그 이덕연 씨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도종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조봉호 선생보다는 8살 어렸으니까요.
1: 네.
0: 아마 많이 따르고 또 닮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1: 그렇겠네요. 네.
0: 이도종은요. 조봉호의 영향과 이기풍 목사의 권면 그리고 아버지 이덕연의 결단으로 평양 숭실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1: 네.
0: 근데 안타깝게도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독립희생회의 1만 원 모금 운동으로 인해 옥고를 치른 이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렇게 제주 출신 첫 번째 목회자가 되는 거죠.
1: 그러면은 제주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나요?
0: 사실 처음에는 제주가 아닌 김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1: 네.
0: 사실 신학교 재학 시절부터 전도인으로 제주를 오가며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였는데요.
1: 그렇군요.
0: 신학교 졸업 후에 안수를 받고 김제읍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1: 네.
0: 하지만 2년 만에 한 모임에서 축사하는 과정 가운데 시국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1: 네.
0: 그가 1919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밝혀지면서 고향 제주로 쫓겨나게 됩니다.
1: 오, 그래요.
0: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목회 사역에 전화위복이 되지요.
1: 네. 그 제주로 옮기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향이니까 제주 방언 말하실 수도 있고 또 제주의 초대 교인이었고 첫 목회자셨으니까 뭐 제주에서 잘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
0: 피디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1: 네.
0: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제주의

0: 말과 문화, 음식, 그리고 지휘까지
1: 맞아요.
0: 그는 제주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이미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돌보며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찾아다니며 곳곳에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또한 제주 지역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는요. 성경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국내와 만주를 오가며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1: 네.
0: 이러한 수고와 열정 때문에 그는 제주 노회장을 네 번이나 맡으며 와. 제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셨대요.
1: 네.
0: 당시 만주를 오가며 이도종 목사께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1: 노래요?
0: 예, 세계 일주가라는 노래인데요.
1: 세계 일주가.
0: 네, 노래 가사를 들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 독립운동가가 고국을 떠나 이국만리 시베리아로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내리라는 결의가 보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한양아 잘 있거라 갔다 오리라 앞길이 험난하다 수륙 천만리 고구려 옛 도 평양 지나니 웅장할사 압록강 무쇠다리야 안중근 한푸른 할빈 지나니 매서울사 시베리아 찬바람이 분다. 뭔가 굉장한 결연한 의지가 네, 느껴지는
0: 맞습니다.
1: 그런 가사네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1: 이렇게 또 이도종 목사님의 이야기까지 제주에는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초창기 이 목회자분들과 전도인분들이 참 많이 계셨네요.
0: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실 전역에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제주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하고
1: 맞아요.
0: 또 지금은 가까운 곳이지만 예전에 참 낯선 도시였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 네.
0: 사실 제주도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0: 네. 오늘 퀴즈는 저희가 이제 이 꽃고손이 한국 교회사를 얘기한다고 해서요.
1: 네.
0: 성경 말씀을 좀 너무 안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1: 네. 네,
0: 오늘 아주 어려운 말씀을
1: 오늘도 네, 아주 어려워요. 예, 또 예, 네, 고난이도입니다.
0: 자, 네.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이 어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뭐 장절까지 아시는 분은 그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1: 네. 네,
0: 오늘 당연히 방송 이야기
1: 나왔던,
0: 중에 나왔겠죠.
1: 네.
0: 그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 오, 아멘.
0: 네, 오늘은 보기도 없습니다.
1: 네, 이게 네. 사당에 네. 그 모충사의 재단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0: 네. 혹시 네. 다음에 제주도 여행 가시면
1: 네.
0: 모충사 한번 찾아가시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세 개의 그 탑이 솟아 있는데
1: 네.
0: 제일 들어가셔서 왼편에 있는 탑이
1: 제일 왼편.
0: 예, 조봉호 선생 기념비거든요.
1: 네, 네.
0: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높지 않습니다.
1: 네.
0: 되게 의미가 있으시고 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으실 겁니다.
1: 네. 그 기념비 있는 곳에 적혀있는 말씀이잖아요.
0: 네네,
1: 내가
0: 맞습니다.
1: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당에 적혀있는 말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믹스매치인 그런 상황인데 어떤 성경책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힌트 드려야 되나요? 피디님?
1: 힌트를 뭐 어떻게 한번 줘보시겠어요?
0: 네. 성경책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1: 이거는 뭐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지만 아무튼 정답 아시는 분들 오늘 주관식입니다. 보기도 없어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선교사님 다음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송정미의 순종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꼬꼬선 오늘의 퀴즈는요. 모총사에 있는 조봉호 선생님 기념비에 적혀 있는 말씀 구절이 어떤 성경책에 있는 말씀 구절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그 말씀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에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충사라는 사당에. 이 말씀 구절은 성경의 어떤 책에 적혀 있는 말씀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선교사님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다 라고까지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 이 힌트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나 봐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다 맞춰주셨는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 이 말씀 제주에 가면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모충사에.

가서 조봉호 선생님 기념비를 꼭 보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여름 휴가에 혹시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링크 받으신 분들은 잘 작성해 주시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또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혹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좀 애쓰는 편이신가요? 사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혼자 해내는 걸 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고민과 또 걱정 속에서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금요 예배 자리 가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주말과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금요일 오늘은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길에 위치한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두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일시에 몰아내시는 하나님, 모든 불의와 악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빛과 구원과 능력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러한 것들은 자연히 함께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는 사람은 다윗처럼 미리 승리의 선언을 외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동일을 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나가서 그 맹수들과 싸워서 그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사자나 곰처럼 무엇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구로 들어와서 그들의 길을 막고 섰습니다. 골리앗은 그들의 삶의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기억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 막대기와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찬송이 익숙한 사람은 찬송으로,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용하였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해 나갈 때 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만년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가 침입을 해와도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떨 때 신앙인은 막강하고 막대한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를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자기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블레셋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삼손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수많은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 잡은 자가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나갈 때 그 많은 군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방어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없무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위기의 시간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다윗의 삶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성전에 항상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항상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초막 속에 있는 비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참 구원과 능력의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환난 날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속에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견고한 바위에 높이 세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위기에 몰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원수들보다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와 악에 찬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서 두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을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로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0: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에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금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54국에 1217번, 062-954에 1217번 광주 창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미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끝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1절 앞부분에 보면 단락에 끝 인사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에베소서 편지의 마지막 단락 끝인사 부분입니다. 끝인사에는 전통적으로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1절에도 두기고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네요.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바울이 19절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 그 자유를 얻는 것도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매여 있지만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서슴없이 거짓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 사정을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기구가 22절에 이러한 목적을 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두 기구를 보냈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그 새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군인과 함께 매여서 다닐 수는 있고 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매인받은 몸입니다. 지금 그 상태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형편으로 본다면 그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가 오히려 지금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시오. 그래서 두 기구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좀 위로해달라,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내가 힘을 얻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시오? 두 기구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신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이죠.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바되었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갇혀있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자신의 상황이 이리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고 그 일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이미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와 행복의 원천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오히려 두 기구를 통해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매인받거나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먼저 복음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모태신앙부터 시작했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갖고 있는 자답게 세상에 묶여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조건에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금지로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 그를 소개하는 그 두 가지 명칭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라고 먼저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지금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동역자들과도 함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동정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 그것을 두기고가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의 참된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매혹적인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며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는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감당했는가 보니 주 안에서 진실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그 일을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그의 성품이 좋아서요? 그가 워낙 천부적으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이기에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 처지, 그 모든 희로애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진실한 디아코노스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는 거죠. 타이틀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두기고는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도도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에요. 무명인인 그가 지금 이와 같은 영예로운 호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던 자가 끊이지 않는 성령께서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신실한 진실한 일꾼으로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어온 시간들, 세월들 속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예배도 여기까지만 드릴 거야. 나는 요것 이상 섬기면 난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미리 계산하고 여러분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셨습니까? 만약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고 그 전부를 주심은 우리를 사서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변화하여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연약함도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걸 깨십시오. 왜냐하면 진실한 일꾼, 성실한 일꾼은 자신의 생각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일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두기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기고가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도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아시아 출신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정에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든 역경을 당하든 그 모든 현장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소개를 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종됐다는 것은 지금 바울 자신이 사도지만 지금 이 두기고와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신분의 차별,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라는 그 의식을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던 주후 60년, 62년경에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지금 각 교회에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두기고는 그러나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그 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쓴 이 서신을 가져다가 전달할 때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풀어 설명을 해주고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그의 지금 기도의 제목과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또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 바로 그게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자였고 또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파라클레토스, 즉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대언자고 우리의 조언자시며 격려자고 위로자십니다. 마치 지금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돕는 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힘써 행했던 겁니다.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왔던 무명의 조력자, 그것이 바로 두기고였던 거죠. 지금 1차로 투옥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도 이 서신들을 전달했죠.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에도 편지를 전달하고 또 빌레몬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지금 보니까 9절에 형제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죠?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인데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주 안에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를 주 안의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처럼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 안의 형제가 된 사람을 맞아들여야 돼요. 그 길에 누가 동행하는 거죠? 두기고 가요. 가장 어쩌면 어려운 관계 회복, 그 모든 여정 속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동행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이 두기고는 이 모든 까탈스럽고 어려운 일에도 충성스럽게 바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든든할까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이거는 로마의 1차 연금과 2차 투옥되기 사이에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에 이제 이 지금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가요 그레데섬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디도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레데섬에서 그 목회를 감당해야 되죠. 바로 그때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지금 그 모든 한 교회의 목회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지금 디도를 보내서 함께하지만 그곳에 지금 있는 상황을 메꿀 수 있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게 바로 두기고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깊은 하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순교하게 되죠. 이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그래요. 같이 있었던 대만마저도 이제 그 모든 소망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던 겁니다.
배신을 당한

한 것이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요? 힘들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네가 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누군가 가야 하는데 거기에 두기고를 보냈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몸과 목양적 필요를 위해서 더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디모데를 자신의 옆으로 부르면서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는 떠나요. 바울의 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매혹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향해 대마가 떠난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오히려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응당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분명히 자명하게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우 삶은 어떠십니까? 삶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나를 통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성공과 행복한 가정과 내 나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후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정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얻기 위해서라도 당장 어떤 신이라면 우상처럼 그에게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두기고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하고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 생명이 내일 끝나도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 구질구질하게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난 다 취하고 예수님 믿어서 보너스적인 보험처럼 영생 얻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두기고는 지금 마지막 바울의 순교의 직전에 파송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한 선과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범적인 인물이지요.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스타 목사 한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영향력 있는 세상에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폼나게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을 따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탁월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기고 편지 배달부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작은 수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힘썼던 것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보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너는 진실한 형제고 사랑받는 자요 일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과 우리의 삶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끝인사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데 이 평안과 믿음,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걸
중요하

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린 죽은 자였다니까요. 어떻게 이루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사이를 뚫어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 그 안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모든 껍질을 깼을 때 진짜 내 민낯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24절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축복할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을 축복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그 앞부분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의 걸림이 있지 않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변함없이라는 아프타르시아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요, 썩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불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변함없다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하고 불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는 그리고 불멸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함없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썩지 않는 영원한 불멸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썩지 않음, 썩음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바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불멸의 사랑, 영원히 썩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분바되어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3절에서는 평안, 24절에서는 지금 이처럼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는 그 사랑할 실력이 없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사랑의 그 본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니,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하셨는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그 삶을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것이 천성이고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따져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게 유익되고 친분이 있고 친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0: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축복하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3절 24절엔 역으로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시작이 은혜였고요. 끝도 뭐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의 삶이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였고 중간 모두도 다 은혜였더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고백이 채워주고 있습니까? 바울 지금 갇혀있죠. 연금된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누가 평안을 말하고 누가 지금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네가 지금 평안한 상태냐? 갇혀있으면서. 아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 섬겨주신 참된 종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의 평안이 되신,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썩지 않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불멸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길로 이어져야 하지요. 여러분,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끝까지 이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우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덕행을 쌓음으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그분은 초대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다가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잔잔한 찬양들로 출발했습니다. 나무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서 엘샤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독생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길밖에 없음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초대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28번님께서는 저녁 시간 내 삶의 노래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9459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풍성한 이 방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945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762번님께서는 아기가 방금 잠들었고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는데요. 저의 간증이 모두 담긴 찬송가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하면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나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찬양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잊혀진 여인 베로니카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주류에 들지 못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외롭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남은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바탕으로 쓰여진 네 번째 이야기 잊혀진 여인 베로니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름다운 눈매와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미소 짓는 모습, 웃음소리, 친구가 얘기할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듣는 모습까지도 엄마를 닮았습니다. 특히 엄마를 아는 사람들은 베로니카의 날씬하고 단정한 용모는 영락없이 제 엄마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베로니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는 베로니카가 겨우 두 살일 때 남편과 아기만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신발 수선공인 베로니카의 아버지는 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기를 키우고 신발 수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항상 일이 바빠 어린 베로니카를 잘 돌보고 양육시킬 수 없었지요. 그러니 베로니카는 단순히 엄마의 따뜻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거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로니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성숙한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기가 끝나지를 않는 것이었죠.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아빠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베로니카는 계속해서 하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곧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아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딸을 돕고 싶었지만 함께 상의할 만한 여자 형제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돈도 떨어지고 의사들의 처방으로도 베로니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 부창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가지려.
0: 이제 신발 수선공의 딸에 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은 베로니카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종교 지도자들이 신발 수선공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아주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아빠의 계산 능력과 재치를 물려받았고 일찍 돌아가신 엄마의 빼어난 미모를 쏙 빼닮았죠.

0: 아니 이제 야이로 회당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무슨 일로? 아유, 제 사장님까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자, 어쩐 일이십니까?
1: 고맙네.
0: 예.
1: 근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네. 저 자네 딸에 관한 얘긴데.
0: 제 딸 말씀이십니까, 회당장님? 제 딸이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1: 자네 딸이 말하자면 그 이상한 병에 걸렸다 들었네.
0: 예. 진짜 여기 이렇게 서서 괜찮으세요? 좀 들어가셔서.
1: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보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자네 딸은 부정하다네. 지금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정하다 여겨져 이제 자네 집도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는 것을 말해주러 왔네. 자네 딸이 지금 그 상태로 여기 머무는 한 말일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렵겠지만 자네 딸을 그 상태가 그 부정한 상태가 끝날 때까지 좀 멀리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네 딸은 물론 자네도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네.

0: 알겠습니다. 자, 이 아이로 회당장님,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1: 아니, 아니, 다른 할 말은 없네. 잘 있게나.
0: 베로니카, 딸, 이리 좀 와볼래? 아가, 이 얘기를 다 들은 게로구나.
2: 그게 내 아빠.
0: 그럼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구나. 베로니카, 아빠가 너에게 뭐 하나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한 게 없구나.
2: 아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0: 아니다,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엄마 목숨 말할 것도 없고 아빠 노릇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일이 너무 바쁘고 해서.
2: 아빠, 이러지 마세요.
0: 아니다, 사실인데 뭐. 하지만 베로니카, 아빠를 보렴. 난 네 아빠야. 절대 너를 버리지도 멀리 보내지도 않을 거야. 내가 좋은 아빠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쁜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내가 널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베로니카, 알아들었지?
2: 내 아빠.

0: 딸을 계속 데리고 있기로 결정하자 신발을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 단 몇 달 만에 회당장이 부정하다 규정한 그 집에는 아무도 얼씬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발 수선공은 자신과 딸 베로니카가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하게 됐고 몇 달 후에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몸져 누워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베로니카는 13살의 나이에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고아가 됐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음식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죠. 베로니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때는 겉옷을 꼼꼼하게 잘 둘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었고 신발 수리공의 딸에 대한 씁쓸한 기억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됐죠.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베로니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찌어찌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하혈을 하는 상태여서 계속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1: 오늘 아침에는 뭘 먹지? 회당장 집에서 내버리는 음식 부스러기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 백부장? 왜 로마 백부장이 회당장 집 앞에 있는 거지?
2: 그분이 이 길로 오신다고 들었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내 대신 그분을 좀 만나줄 수 있겠나?
3: 여부가 있겠습니까, 백부장님?
2: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선생님께 무슨 말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 종일일세.
3: 아, 예. 그 아프다고 하시던. 하지만 그분이 아픈 종을 위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종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는 건가요?
2: 아닐세.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네만.
3: 소문이요?
2: 그렇다네. 소문에 그분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1: 병을 고친다고?
2: 오, 병을...

0: 고친다고요? 그분이 의사신 줄은 몰랐네요.
1: 아니야. 야이로 내 말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소문이.
0: 어떤 능력을?
1: 기적을 행하신다 하더군.
0: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1: 무슨 소리?
0: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 뭐 별것 아닌 것 같네요. 그 나사렛 출신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서요. 솔직히 저도 같은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 뭐랄까, 그 사람이 죄인들이나 세리들과도 어울린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
1: 야이로, 날 위해 그분께 가주겠나? 내가 알기론 오늘 시내로 돌아오신다 들었는데, 사실 내 종에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네. 병이 위중해서 의사들에게 다 보여봐도 하나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일세. 이러다가 그가 곧 죽게 생겼네. 야이로,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0: 그 종을 아주 아끼시나 봅니다.
1: 그렇다네.
0: 그럼 혹시 그 선생님께 직접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1: 내가 기적을 일으키라는 명령을 하고 싶지는 않다네. 나보다는 회당장인 자네가 가면.
0: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백부장님 대신 그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님께서 저희 유대민족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분을 만나 뵙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 고맙네, 야이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네.
2: 이쪽으로 온다. 들킬 뻔했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소문이 사실일까? 만약에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면? 그게 될까? 이 백부장을 따라가서 직접

0: 12년 동안 홀로 병을 알아왔던 베로니카에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고 사람들과도 왕래하며 지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자를 고쳐준다는 그 선생님에 관해 더 알고 싶어졌죠. 베로니카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백부장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갔지만 시야에서 절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백부장은 사람들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기다렸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지만 백부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결국 오후 늦게서야 백부장이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베로니카도 조용히 따라갔죠.
1: 너무 서두르시네. 그리고 저 소리는 대체 뭘까?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를 하는 거지? 저 로마 군인들은 뭐지?
2: 뭐라고? 그분이 오고 계시다고? 여기 우리 집으로.
3: 예.
1: 선생님이 오신다고?
2: 하지만 그건 안 되지. 자, 자네들 날 따르게.
3: 예.
2: 나 때문에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셔서는 안 되지. 자.
1: 백부장은 선생님께서 집으로 오시는 걸 왜 싫어하지? 여전히 종을 고쳐주시길

0: 바라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고 어떻게 고치시겠어? 종을 데리고 나오려는 건가? 아니지, 그렇게 많이 아프다는데.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 너무 빨리 걸어서 쫓아갈 수가 없네. 군인들은 왜 항상 저렇게 서두르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1: 자, 키를 좀 뺏겨주시오.
2: 아이고.
1: 자, 잠시만.
0: 백부장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다니. 로마 장교가 저렇게 저러는 건 본 적이 없어. 그 선생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찾아가야 해. 저 사람을 따라가야 해. 안 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저렇게 바짝 닿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누군가 날 알아볼지도 몰라.
3: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4: 말하라.
3: 선생님, 더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저의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0: 하지만 말도 안 돼. 그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종을 고치시라는 거야?
3: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0: 뭐라고? 어떻게 그게 말이 돼?
3: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4: 내 말을 들어라.
3: 모두 조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소.
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가라 친구여, 내 종이 치유되었다.
3: 좀 지나가겠소. 네, 고맙소. 자, 좀 지나갑시다.
0: 저게 다야? 이 사람은 그냥 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 그럼 그분이 나도 말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 있겠네? 하지만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말을 하시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실 텐데. 그분을 좀 만나봐야겠어. 내가 가서 말을 걸어야 해. 날 보시게 해야 돼. 그분이 날 보시기만 하면 난...

0: 베로니카는 사람들을 따라갔지만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매 순간마다 누가 알아볼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공포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한 것이죠. 베로니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자리에 서서 어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지나고 기회는 오지 않은 채 해가 지고 사람들이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감만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1: 저 실례지만

0: 잠시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1: 아가씨, 우리한테 한 얘기요?
0: 예, 예. 어르신, 잠시만.
1: 무슨 일이신데?
0: 혹시 그 선생님...
1: 예수님 말이요?
0: 그분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1: 아가씨, 좀 크게 좀 말해요!
2: 퍼시, 왜 그래요? 아가씨가 무서워하잖아요.
1: 사라, 우리를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아, 근데 아가씨 이름이 뭐유? 얼굴은 또 왜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0: 제 이름이요?
2: 그래요, 아가씨 이름이 뭔가?
0: 저는 그냥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뭘좀 여쭤보려는 건데요.
1: 아, 이름이 뭔지 말하는 게뭐 어렵다고.
2: 괜찮아요, 물어봐요, 아가씨. 뭐가 궁금한데?
0: 그분... 그 선생님이요.
2: 예수님 말이죠? 그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
0: 네, 그분이요. 예수님.
2: 아가씨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0: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1: 벌써 떠나셨는데. 근데 아가씨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네.
0: 떠나셨다고요? 그분이 가셨어요?
2: 아이고, 어쩌나. 정말 떠나셨는데. 예수님하고 그분 제자들이 떠나신 지가 한 시간 좀 안 됐는데.
0: 하지만...
1: 아가씨 이름이 뭐라 했지?
2: 아가씨, 왜 그래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0: 제가 그분을 만나야 했는데...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1: 이 아가씨 말이야, 지금 보니 그 여자애 있잖아. 그 이름이 뭐였더라? 왜 그 신발 수선공 딸이 있었잖아.
2: 그러게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무슨 말씀이신지. 전 가야겠어요.
2: 잠깐만, 아가씨. 여보, 진짠가? 아가씨, 신발 수선공 알아요? 왜 오래전 일이긴 한데 말이야.
0: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2: 아유, 참. 그저 불쌍한 아가씨를 도우려는 거였는데.
0: 떠나셨어. 전화 버리셨다고.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3: 12년 동안 고립되어 아무 희망도 없이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베로니카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잡으려던 시도가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서 끝나버렸으니까요. 깜깜한 밤이 돼서야 집에 도착한 베로니카는 달려오는 내내 더러워, 부정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 끔찍한 말들. 이제 다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정하다며 내쳐진 사람은 베로니카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잔인한 비난의 말들을 수없이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한두 번은 자신을 더럽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잊혀진 여인 베로니카.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때리고 장대원 교회당을 부수기도 한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이런 환상을 봤음에도 즉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소라넨 선교사님에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큰 소리와 같은 외침을 듣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셨고 이 소문이 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놀라운 변화에 평양이 부

운영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도바울이기까지 수월된 선교사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서 이기풍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이미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아 메리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보혈을 생각하면 왜 피로 깨끗해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내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을, 현재를 분명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들었습니다. 에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노인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십자가,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크러쉐프만의 I Will Be Here,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841번님께서 김도윤님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럽에서도 극동방송은 은혜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극동방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톰린의 Our God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크리스톰린의 Our God. 해외에서도 극동방송을 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해외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앱으로 듣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좀 시차가 달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분도 아마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앱 깔지 않으신 분들은 앱 설치하셔서 들으시면 이래저래 필요할 때, 라디오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소망의 바다의 난 여호와로,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스마트폰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은 심심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나 SNS를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심심했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또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과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심심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스마트폰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나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풍성히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부를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조수아가 부르는 주 음성 위에는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갈수록 체험되고 또 느껴지고 그리고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더 깊이 채워지는 그런 마무리 또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진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김동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예수 안에 소망 있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음성으로 찬양 이어지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께 가서 힐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전설적인 왕 다윗도 피난 시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전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 세운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하기 위해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더는 멍에가 아닌 진짜 안식이 되도록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짐과 그 위에 율법과 같은 짐마저 버겁게 감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용서를 받고 더 깊은 위로를 받고 더 깊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저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0: 윌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임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안산 시리밥창단이 부릅니다. 다 감사드리세.
1: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찬송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는데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자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가스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주나목의 힘을 내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국내에 있는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듣고 계시다가 오늘 이 늦은 시간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의 멘트를 또 드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찬양들, 또 고백의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정예원의 구별 들려드렸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은 사람들처럼 물론 자격을 얻었죠.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정말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도 얻었죠.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별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구별, 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고요. 자,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김강연의 찬양입니다.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으라고요. 견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킬 주님의 선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나한테 있는 이몇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던져주시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답은, 나의 원하는 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크리스천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하게 되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그리고 이광희 선교사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행복한 아침의 마지막 글이 저는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제가 잠깐 멈추게 됐던 거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정말 삶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너무 당연하게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믿어지고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깐 멈칫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혹을 하시려는 도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도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믿음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고민, 질문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내지는 성장으로, 내지는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송정미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희망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 오늘 특별히 꼭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6월은 무슨 달인지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환경.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실은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이 국가, 이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꿀수 있는 꿈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과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복받았다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강중현의 달빛 카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자사연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달은 못 해드려요. 오늘하고 내일 주일 양일간, 토요일 주일 양일간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토요일 날 일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내시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도 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5015님, 6월 13일, 공한시 2초에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또, 또 여러 곡들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신청곡은 역시나 위로배 주님 난 알고 싶어요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주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 풀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답은 뭐예요? 이런 기도들. 네. 오공일호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늘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잔잔한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68님 또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교만함과 또 약함과 그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고요. 또 허리, 아픈 허리, 다리, 어깨 등을 고쳐주시길, 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잠자는 동안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7568님, 건강하세요. 7274님, 오늘은 아들 생일이네요.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7274님, 모르고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7274님, 아들의 생일을 축하드릴게요. 뭐좀 지나긴 했지만, 원래 생일은 뭐, 한 달간이 생일이잖아요. 네. 8894님, 오프닝에서 치열하게 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한주 정말 치열하게 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제가 한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겠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8894님께 또이 치열한 삶을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너 약하지. 아이고, 그래, 너 부족하지. 맞아, 너 부족해. 너 약해.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8894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또 승리하는 또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312님, 네, 신청곡을 주셨는데, 주께서 일하시네 부탁드려요 했는데, 주께서 일하시네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주가 일하시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0778님, 엄마랑 싸웠어요. 어제 가정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랑 싸운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생각해보면, 엄마랑 또 싸우고 아빠랑도 좀 싸우긴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6282님, 6월 14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신청 찬양곡 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6428님, 아이고, 네.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처음 하는 백호 캠퍼스 4번의 밑 작업, 선을 그린 후 건조 중 6월 첫날 LA에서 다시 백호 캠퍼스를 사놓고 엊그제 처음 화이트로 밑 작업 후 바라보는 이 시간도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업 가운데 더 은혜의 영감을 빛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6428님,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색감을 쓸수 있을까? 6428님의 고민, 또 기도 제목이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5015님, 출첵이요. 웬일이세요? 6월 14일 날은 거의 끝날 때 1시 59분에 올려주셨어요. 어제 기프티드 히스플랜 곡 너무 좋았어요. 두곡다 선곡 한 번씩 들어봤던 곡이거든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노래 틀어드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있고요. 사랑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이세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 다음에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 두 곡이 제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였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잘 왔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이제 햇살은 더욱더 눈이 부시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가장 짙은 초록을 뽐내는 6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6월의 나무들을 보면은요, 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푸르게 키워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뜨거운 볕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네,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어떤 가뭄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청청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0장 말씀.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애굽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자기들이 주군인 애굽 왕에게 죄를 지으니 바로가 자기 두 관원장 곧 술관원의 두두머리와 떡관원의 우두머리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었는데 그곳에 요셉도 갇혀 있었다. 친위 대장이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배정하니 그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곧 옥사

세상에 갇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 모두 한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의미가 다른 꿈이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살피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주인 집에 딸린 옥사에 자기와 함께 갇혀 사는 바로의 그 가는 장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그대들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 라고 답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무릇 해석을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소. 어서 나에게 이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술관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순이 도드니 자라나 꽃을 피우고 마침내 포도송이가 무르익었기에 내가 바로의 잔을 내 손에 들고 그 포도들을 집어 바로의 잔에 넣어서 짜내었고 마침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들었어.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바로가 그대의 머리를 들게 하여 그대를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니 그대는 그의 술관원으로 있던 이전의 관습대로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올려드릴 것이요 그대가 잘 풀리는 때에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오. 아무쪼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빼내 주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팔려왔고 여기에서도 지하 감옥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소. 떡 간장이 그 해석이 좋아 보였으므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흰 떡이 담긴 세 바구니를 내 머리에 이고 있었어.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바로를 위해 구운 온갖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 떡을 먹고 있었어.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오. 세 바구니는 사흘이며 사흘 안에 바구니가 그대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그대의 몸에서 그대의 살을 발라 먹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관장과 떡관장의 머리를 그 신하들 앞에서 들게 하고 술관장을 복지시켜 자기의 신하들이 반내에 두니 그가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렸으나 떡간장은 메어 달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하였다. 이때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잊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19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죠.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코 만몬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도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자아 비판과 또 타인을 이렇게 호상 비판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상의 삶, 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또 수많은 명목으로 인민의 삶을 쥐어짜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의 고깃국은 아니지만 옥수수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한 언니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군에서 사망한 해입니다. 부모님이 기절하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아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오빠는 서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을 건지지 못해서 부대 찾아갔을 때 빈 흙 무덤만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에 박힌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하루 세 대를 먹어야 이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 행군이 탁 시작되니까 하루 세 대는 고사하고 한 대도 못 먹는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리별로 인해서 장마당에 꽃제비로 물이 져 나오고 행방을 막 나가기 시작하고 1996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맞아 죽고 길바닥에서 기차 역전에서 무리 수금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는 전염병이 이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을 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와 둘째 언니가 이 질병에 걸린 거죠. 북한 전 지역을 이렇게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가 막 휩쓸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둘째 언니가 걸린 겁니다. 열이 38도에서 42도 사이를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전봇대 소리가 잉 하고 울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러고 기절하고 그때 쓰러져서 일어 못 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죽은 나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 어머님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음은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성애의 힘. 저희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마음에 묻었거든요. 시신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손으로 남편도 파묻어야 되고 내두 딸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한 어디 가서 쌀을 하나라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새끼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7년도에 두만강을 건네줄 브로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조직에 가서 발설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사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관리소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브로커를 어머님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어머님의 그 수고로 인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2003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 살았다. 야, 이제는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살았다.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메뚜기 마냥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가축들도 배불리 먹는 그 쌀밥과 고깃국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나와서 유리방황하면서 이새 가슴을 쥐어잡고 안정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인가.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가축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줘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한 구석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입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왔지? 나 어떻게 살아왔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만강을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나의 모든 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동행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던 시기 저희 집에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탈북한다는 이 말을 언니한테 어떻게 알릴 겁니까?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행방 다니고 있는데 장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탈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언니가 덜컹 집에 온 거예요. 덜컹 집에 왔어요. 이 상황을 언니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뇌 교육으로 꽉찬 우리가 탈북한다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하면 우리 언니가 그 반응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고 언니를 앉혀놓고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동생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죽게 생겼다. 우리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서

북한의 이곳저곳을 많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9살, 7살 된 아이들을 어머니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들이 울기라도 한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다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이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인지를 자처한 겁니다. 인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아니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거 아니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냐. 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당신이 있답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가는 길이 피가 소금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가족이 떠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느님을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울림이었던 거죠. 두만강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 기가 막히구나. 나를 가마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굴뚜목에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두만강 물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런데 세 발짝 딱 걸어가는데 무릎 밑으로 샥 내려가는 겁니다. 두만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밟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세상에서 마주했던

뜨거운 열기와 지친 마음들은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만드신 푸른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록빛 위로가 가득한 평안한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요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때에 맞게 한 번만 비가 오면 될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이나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죠. 농사를 짓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먼저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농사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하죠. 땅은 촉촉해졌지만 씨앗을 키울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 내리실 것이니 이로써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에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롬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불치의 병도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보았고요.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를 함으로써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사도 얘기요. 그 위대한 바울사도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웅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웅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웅겨주세요.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웅겨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1979년 제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가 됐어요.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셔럴 프리웨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의 간증을 나는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봤죠.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2인치쯤 짧아졌어. 미인으로서는 치명적이지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된 거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그 여자의 뛰어난 용모 아깝다고 혀를 쳤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교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 수도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가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여자도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왼쪽 다리가 펴지는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이 된 거예요.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테레비에 나왔어. 그 여자가 제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정상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면서 찬송을 그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것을 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찬송하는 테레비의 광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거예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마른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한 오늘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베를린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네.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네, 그런 현장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네,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자를,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1: 그렇죠.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0: 네,
1: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0: 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 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1: 네.
0: 그 와중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이
1: 네.
0: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1: 네.
0: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참, 이런 협력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0: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인이 아니냐 이게
1: 네.
0: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명한 명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명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1: 네.
0: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1: 네.
0: 접경 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이의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1: 네.
0: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유엔 제북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일단 낮고요. 단체로 관리할 수 있고 숙련도를 갖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에서는 이미 북한 노동자 활용 경험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뭐 단둥, 훈춘, 연길, 투먼.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지방 정부,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거를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도

0: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더 주목해야 될까요?
0: 일단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 투먼 이렇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1: 네.
0: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특정한 뭐 집단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증가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변화를 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봉제라든지 식당, 뭐 수산 가공이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는 건설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 얼마나 흘러들어가는 건지 이런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1: 네.
0: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1: 네.
0: 그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 네.
0: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 예필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제재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히 또 해결되기를 위에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랭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0대 후반에 한 아기 엄마가 신생아 아기를 안고 부산대학병원을 찾았대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아기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달래다 못해가지고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병이길래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달래붙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는 이유가 한 가지더래요. 그게 뭘까요? 배고파서 울더라. 배고파서.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수간호사가 얼른 아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채워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더니 그냥 허벌나게 먹고 있더라. 무지.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1단계 무지는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뉴턴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독실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태양계의 축소판을 만들었답니다.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성, 화성, 우리 지구 해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제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답니다. 이제 하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이 뉴턴, 아이작 뉴턴의 친구 한 사람이 방문을 해서 모형들을 보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뉴턴, 놀랍소.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었구려. 이때 뉴턴이 정색을 하고 천정조서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그게 저절로 된 거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정교한 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냐고. 그러소. 당신이 그랬지 않았어. 이 태양, 달,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 기기묘묘한 우주 백조개의

0: 세포, 달과 지구와 태양과 은하계와 기가 막힌 이 천체와 이 만물,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머리가 돈 사람이지. 이사야서 44장 24절 본문이죠.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늘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나와 함께한 적 없이 땅을 만들었느냐라. 나는 창조주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으신 천지만물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묘한 창조물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끝 발끝까지 100쪽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껌뻑이는 눈, 벌렁거리는 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아요? 웃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우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화나는 것도 예뻐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시의 그 모든 지하철 노선, 수도 파이프, 하수도,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구조보다 우리 세포 하나가 더 정교하다. 100쪽의 세포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지식.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남한 지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곳에 따라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전날부터 비가 시작된 황해도는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23도, 서울과 부산, 광주와 여수, 제주가 22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0도, 평양과 개성이 19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개성과 대구, 포항이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제주가 26도, 강계와 서울,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쾌적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양땅 북한이 더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오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요.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약한 존재죠. 이 교만한 마음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합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강 장로교회 박영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아픔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두려움,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시편 94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와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94편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와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세상, 불의한 주관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 기도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주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히브리 원어에서 어울린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숨이 쉬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바로 어울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이 각자 일터에 흩어져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어울림입니다.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를 보실 때의 마음이 바로 어우러짐입니다. 두 번째로 어울린다는 것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 이것이 어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향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숨을 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될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앞서 언급한 불의한 재판장과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를 고르듯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장식품과 같은 존재를 원하셨다면 세상에 높고 힘 있는 자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큰 투구와 무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돛 다섯 개만을 들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그의 영을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종착점은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과 각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과 불안을 치료하는 약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을 자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19절의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많은 정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은 우리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며

0: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과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정보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종합한 결과 저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아낙 자손의 강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며 그들의 능함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드시고 이런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시편 94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와 어울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시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꼭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고 주님과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어둡고 주위가 조용해서 주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겠지요. 내 옆에 또는 내 앞에 주님이 앉아계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듯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많은 시간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오 주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자 한국의 석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여령 전 장관은 마지막 유작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또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여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역시 임종 직전 자신의 삶을 실패로 치부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 외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가정과 친구가 있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성공한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찾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주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데스티니 야곱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은 브니엘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데스티니. 야곱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두 장소에 있으라는 사건인데 하나가 베델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분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델의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아, 그분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베델은 야곱이 가장 어려웠던 청년의 때였지요. 그래서 미래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집에서 쫓겨나서 유배 가는 그 길에 돌베개 배고보자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나에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그래서 그 언약이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야곱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전설처럼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신 분이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은 모태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베델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은 베델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 야곱처럼 계속 사기꾼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데스티니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단순히

여러분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분니엘 또는 야복강가 또는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하란의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 집에 가서 긴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재산을 불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 이제 하란이라고 한 건 지역 이름이고 라반은 삼촌 이름이죠. 그 하란에 살던 라반을 떠나서 네가 원래 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아오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에서 때문이었잖아요.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그럼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고 일을 갈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없어요. 그리고 에서하고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주 연락 좀 하세요. 이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이 에서가 살아있는지 화가 풀렸는지 나를 죽이려고 일을 갈고 있는지 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에서를 봤을 때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앞에 전령을 보내서 에서에게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령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으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환영하는 거면 그냥 혼자 나와서 환영하면 되는데 왜 400명을 데리고 나올까? 이게 단순한 환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나를 죽이러 오는 거고 전쟁하러 오는 거지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나오진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야곱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에서의 땅이에요. 그것이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 이름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서의 땅이고 거기서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모든 사람들은 미리 건너보내고 야곱은 그 건너기 전 이 편에서 뒤척뒤척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이 씨름이 바로 분니엘의 씨름이에요. 분니엘의 씨름. 자,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시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을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니엘의 씨름의 내용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후손으로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었습니다. 이 에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나를 죽일지 살릴지 해코지 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아마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 후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다시 하나님한테 클레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네,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 사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건이라면 분니엘의 사건은 이 데스티니를 클레임하는 사건이에요. 예,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씨름하고 기도하고 클레임하는 사건이 분니엘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단순히 베델 사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내가 창조주가 없는 줄 알았더니 창조주가 계셨구나. 나를 구원하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씨름하는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에요. 분니엘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저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야복강가의 씨름, 이 분니엘의 씨름,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분니엘의 밤이 없는 거야. 베델의 밤은 있었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 믿어. 그런데 분니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있을 때 우리의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뭐냐면 첫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간섭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발과 동시에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분니엘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분니엘의 씨름의 본질이 뭔가, 무엇을 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는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가, 분니엘의 씨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분니엘의 씨름, 이 분니엘의 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니엘의 씨름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야곱의 싸움은 뭐예요? 에서와의 전쟁입니다. 에서가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야곱의 문제는 에서의 군대였지만 진짜 싸움은 분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니엘의 전쟁, 분니엘의 씨름에서 승리했을 때 에서와의 전쟁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였어요. 보이지 않는 씨름에서 이겼을 때 보이는 전쟁, 에서와의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도 치르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벽들이 진짜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진짜 싸워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부딪혀야 될 사건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은 그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에서와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문제고 에서와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니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니엘에서 분니엘의 밤에 밤새도록 씨름해서 거기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하늘에서 풀렸으면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하셨으면 땅에서는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땅에서 딴짓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의 그림자입니다. 정확히 그림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 있으세요? 그림자가 자꾸 내 앞에서 어슬렁거려.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너 좀 가. 그러고 그림자를 발로 차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아 이놈이 왜 밀어냈는데도 안 가. 열심히 밀어내보세요. 그림자가 밀어내져요. 그림자랑 아무리 싸워봐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그림자가 진짜 거슬린다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잖아요. 얘 승리. 야 좀 비켜 승리야. 그러면 얘가 비키면은 그 그림자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랑 싸워서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인데 실제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뭐의 그림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랑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해답이 안 나와요. 진짜 성패는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 본체의 실체를 알아야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엘의 씨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네.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분리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리엘에서. 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분리엘의 밤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 거예요. 싸움에서. 분리엘에서 여러분들이 쇼부를 보지 못했으면 이미 진 거라는 거야. 예.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맞닥뜨렸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전에 이미 승패가 나야 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딱 맞닥뜨려도 오 이거 어떡하지 이러기 전에 이미 승패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야뽕나루에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승패를 봐야 돼요. 기도의 장소에서, 골방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에서 밤새도록. 예, 하나님, 내가 내일 이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에서의 군대가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 나 있어야 돼요. 예.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왜? 아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리엘의 밤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면요. 당황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이 일을 갑자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에서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에서와의 전쟁이 아니라 분리엘의 밤이에요. 분리엘에서 어떻게 씨름할 건가,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패가 결정되는 분리엘의 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에서의 군대 앞에서 당황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점검해요. 이게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싸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확인하는 거잖아.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무기가 얼마나 되나, 이걸 확인하지 않고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그걸 쫙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내 앞에 닥친 에서의 군대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안심이 돼요. 오, 내 군대가 훨씬 더 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더 많아. 그러면 일단은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하고 뭘 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전리품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전리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있어요. 뭘 잃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뭐 이제 할만하네. 내 능력으로 살아갈 만하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럭저럭 매니지 할 만하네. 전리품 얻었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교만은 망하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냐면 이 전쟁을 끝까지 이길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야곱도요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매니지했어요. 다 속여먹고 다 사기치고 그래서 다 어떻게든 매니지했어. 근데 더 이상 매니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 에서. 사기도 안 통해. 군대도 안 돼. 뇌물 보냈는데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자원과 에서의 군대를 비교해봤더니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죠. 군대로는 턱도 없어. 뇌물을 보냈는데 뇌물도 안 받는 것 같아. 사기도 못 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이 뭘 하냐면요.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꾀를 찾습니다, 꾀를.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위기의 상황이 오면요. 사람의 도움을 찾거나, 뭐, 이제 은행 대출에 의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또 뭘 의지하죠? 예, 뭐 인터넷 지식 검색 찾아보거나, 하여간,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꾀를 내고 사람의 도움을 찾고 인터넷 지식 검색 의지하고 은행 대출 창고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뇌물과 접대가 난무하는 이유지요. 그 결과 불의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불의가. 아,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리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분열의 밤.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혈과 육의 속한 싸움을 싸우자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싸움을 내 힘으로 싸워야 할 때,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에서를 만나면 it's too late.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앞에 살펴본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데, 두 개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나를 지배하든지 망하게 되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싸움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분리엘에서. 예, 분리엘에서 초보를 봐야 돼.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왜? 뭘 하실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분리엘 씨름의 두 번째 본질은요, 이 씨름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또는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돼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뭐냐면, 이 개역개정에는 이 이제 허벅지뼈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환도뼈라고 어떤 표현하는 뼈는 여기 허벅지에 있는 요 이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러지거나 탈골이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쩔뚝거리거나 한 발로 걷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도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지탱해 주는 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지탱해 주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또는 환도뼈가 탈골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아가 꺾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 비록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야곱이 살아왔던 여정을 쭉 보세요. 다 자기 꾀와 자기 지혜로 살아왔잖아요. 이 성경을요, 너무 거룩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치는 것도, 아, 정말 야곱은 뭐 거룩해, 이러고 읽으면 안 돼. 이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양 뺏을 때 뭐 점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왔죠. 이게 다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에서에게도 사기쳤죠. 에서에게도 팥죽으로 사기치고, 엄마랑 공모해가지고 이삭에게 사기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한테 가서도 라반도 사기쳐서 거기 재산 다 뺏어오고. 하여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럭저럭 매니지가 됐어요. 그럭저럭. 근데 이 야곱이 더 이상 매니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에서. 에서는 벌써 몇 번을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에 속지 않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앞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이 에서를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분리엘의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분리엘의 씨름이. 이 분리엘의 씨름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내 삶의 가치들, 삶의 습관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사건은요,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잖아. 이 분리엘의 씨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막 강권하고 설득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또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마귀를 막 꾸짖어가지고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사도가 마귀를 꾸짖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 중에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는 10%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마귀랑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필요할 때 그냥 잠깐씩 하라고 물론 야곱과 사도가 얘기하긴 했지만, 성경에 나온 기도를 쭉 한번 리뷰해보세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지, 마귀랑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전쟁이 조금 오해가 되면은요, 계속 마귀한테 사단 한번 불러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걔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영적전쟁에 대한 오해가, 마귀하고 싸우는 걸 영적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전쟁의 본질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전쟁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야. 이게 영적전쟁이에요. 영적전쟁은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죄. 근데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얘하고 싸우는 거지, 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시는 게 영적전쟁이지, 내가 마귀랑 싸우거나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와가지고 내일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포인트가 잘못돼 있어요. 예.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데, 결국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잘 살아왔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능력도 있고.

뭐 잘, 애네가 다 매니저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뚝 소리가 나야 돼요. 아이고, 안 되는 거구나. 뚝 부러지는 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분열의 밤이 있으세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아,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돼, 이거를. 이것이 여러분 분니엘의 씨름입니다. 이 야곱은 얕복 나루에 이르기 전까지 분니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니엘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세요. 그의 자아를 뚝 부러뜨리세요. 이것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야 분니엘의 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니엘의 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델의 하나님은 좋아해. 아, 좋지, 베델의 하나님은. 내 청년의 때, 위기의 때, 참 비참할 때 나를 찾아주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내적 치유, 이거. 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위로, 격려, 너무 좋아해. 근데 분니엘의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아를 꺾으신 하나님, 나와 밤새도록 씨름하신 하나님, 베델에 살게 내버려도 분니엘은 안 갈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요 여러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러나 나를 다루시고 내 자아를 꺾으시고 나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바글바글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대면해야 될 진짜 위기예요, 위기.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분니엘의 하나님 여러분 있으세요? 나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분니엘의 하나님은요,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맞습니다. 내가 그거 하기 정말 싫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뚝 부러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니엘의 하나님인데, 분니엘의 밤이 여러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분니엘의 밤이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이 말씀을 안 읽고 밤낮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하세요. 아, 이거 하는 한 분니엘의 밤은 없어요. 분니엘의 밤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말씀 읽어보니까 안 돼,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거기서 씨름이 일어나는 거지. 에서가 나를 괴롭게 해야 거기서 씨름이 일어나는 거지. 아, 괴롭게 하는 게 없는데 왜 씨름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베델에서 잘 살지. 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니엘의 밤을 가지지 않느냐 하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찌르기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아니야.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가고 싶어. 막 이거 가지고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 읽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새벽이 됐을 때, 오케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아가 꺾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이게 있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꺾어지고 다듬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베델에만 살아. 내적 치유, 할렐루야, 감사해, 다 좋아. 근데 분니엘의 밤이 있냐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고,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스탑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그 경험 있으세요?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막.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난 끝장날 것 같아. 그런데 말씀 때문에 스탑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 분니엘의 밤이 없으면 요원해요, 요원해. 그냥 계속 베델에만 살다가, 사기꾼으로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 여러분의 운명은 사기꾼으로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분니엘의 밤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셨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에서와

0: 유다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야곱의 데스니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분열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에서보다 강한 군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디 팥죽 남았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열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의 환도뼈는 부러지셨습니까? 절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진 자입니까? 분열의 밤을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이 있는데, 세 번째 본질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사례를 사라라 부르시고, 예. 로암미를 암미라 부르시고, 또 황폐한 자를 헵시바라 뾰라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근데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이름의 싸움이야. 이름의 싸움. 여기서 여러분이 씨름이 결판이 난 겁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건 내 자아가 꺾였다는 거거든. 그럼 새로운 자아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내 옛 자아의 이름이 야곱이었다면 꺾이고 나서 새로 부어지는 그 새로운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적이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곧장 임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말이자. 임금은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평생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다 자랄지도 모르는 나무에 평생을 바치는 그를 보며 참 무모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훗날 이 거친 땅이 푸른 과수원이 되어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될 날을 확신하며 묵묵하게 씨앗을 매일 심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땀 흘려 걸어간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 숲을 이뤄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삶을 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팍팍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묵묵하게 심어보는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험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힘써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또 승리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이 세상 험하고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편곡된 찬송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 대속한 주 요단 스튜디오 콰이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 곡은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즈가 부르는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할게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씨앗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 그 자체가 됩니다. 앞서 만났던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많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열린 마음이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네 삶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이사야 58장 10절. 염려가 삶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다면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의 일손을 거들거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교회까지 태워주거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늘진 삶이 하나님 아들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은 없습니다.

주님,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을 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되고 제 삶을 밝히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전투가 끝났을 때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시 한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전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번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보낸 초대 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초조했습니다. 내가 뭐 싫어하는 과목이었고 공부도 안 했으니 못 치는 게 당연하지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안지에 쓸 게 없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과 비교가 됐고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동안 불안했고 결과에는 낙담했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친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청년들에게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면요. 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월십의 찬양이었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곡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말씀을 잘 모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험 앞에서 늘 정답 몰라서 허둥대는, 불안해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 함께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찬양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와 그림의 사랑하는 자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몇 주 전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는데 그 순간 마음이 든든하셨대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생긴 거라고 하면서요. 오늘도 능력 있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브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이 결혼식의 그 메인 이벤트에 오기 위해서 신랑이 그 결혼을 알리고 또는 그 결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참 걸려서 신부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바로 그 신랑이 올 것을 신부로부터 대표성을 가져서, 여기 열처녀라고 하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결혼식엔 거의 없어졌지만 기독교 결혼식이 대부분에 있는 들놀이라고 생각하면, 브라이즈메이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놀이들은 뽑힌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열처녀는 신부 가족으로부터 신랑이 오는데 너희들이 역할이 있다. 너희는 신랑을 접견하는 약간 그 웰커밍 파티가 되어주고,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요. 왜 등을 들고 나가면 아침에나 낮에 정도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다가 이 준비하러 오는 이 여러 집을 거쳐서 와야 되는 이 신랑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면 초저녁이 되면 밖에서부터 등불을 켜고,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까지만, 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날은 밤 늦게까지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열처녀들의 등은 단순히 신랑을 환영하는 그런 밖에서 맞이하는 등불이 아니라 그 결혼식 안에 들어와서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들놀이들이 들고 있는 등불로 인해서 그 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가 조명을 받게 하는 그 밝음의 중심이 이 열처녀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반전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하나가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자고 있는 열처녀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인 건 아시죠? 이 대강절의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기 신랑이 더디 왔다는 크로니자이라고 하는 프라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 말에 이 시제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크로놀로지컬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또는 역사적인 어떤 이런 크로놀로지 그러면 순서로 말하는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예를 들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말하면 크로놀로지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더디 왔다. 시간을 끌었다. 근데 우리들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잘 깨어있지 않는 영성, 제 마음속에 영성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영성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닙니까? 때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크라나스,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사실 하나님의 이 신랑의 더딤이 게으르심이나 잊어버리심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잘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우리의 영성에는 나태함의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약간 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맞아?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신랑의 더디 오심 때문에 우리가 졸고 자고 있는 영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디 오는 신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수백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워서 거의 이제 속국이 되어버릴 때까지 몇 번의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더 이상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요. 더 진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말합니다. 때가
참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단어는 크라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시제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와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시제하고 너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때가 찬 순간에, 카이라틱한 순간에, 카이라스의 순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카이라스적인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시면 옛날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약간 로맨틱하고 나스텔직하게 단순함으로만 그동안에 접촉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스텔직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도 그 현실의 상황들은 녹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정말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의 그런 팽배함이 예수님의 초림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신 것들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견해주셨던 사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쟁과 기근과 죄악과 제약이 난무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신랑이 더디다고,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로서 내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연막에 가려져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이 더디지만 꼭 반드시 오시는 신랑이란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잘 깨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액티브하게 웨이팅하지 못하는 이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열 처녀들을 다섯 다섯으로 분간해놔서 비유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 그 중에 다섯은 뭐 했다고 그랬죠? 2절 말씀에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여기 이 미련이라는 소식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판단력이 둔했던 사람들과 그 판단력이 확실히 잘 됐던 두 처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약간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은 미련과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헷갈림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미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똑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영위하신다면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아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기대한 만큼, 그리고 원래 결혼식들은 그랬으니까 신랑이 보통 낮에 오거든요. 밤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의 이 다섯 처녀, 그러니까 등을 들고 등 안에는 기름을 채워갔지만 이 따로, 여러분들 여기서 등이라는 게 조그만 등이 아니고요, 톨치 같은 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잔뜩 들어서 오래 시간 태울 수 있는, 한 두세 시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을 봤을 때 꽤 합리적인 처녀들이었어요. 결혼 행렬이 밤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다른 선물도 많이 갖고 오니까 한 손에는 그 선물을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가볍게 가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반면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그 열다섯 처녀들은요,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등만 가정한 게 아니라 혹시 신랑이 그럴 일이 없는데 새벽 3시에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통을 반대쪽 손에 들고 가면서 질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기름이 뭐냐? 이 비유 안에 기름이 뭐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기름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름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요. 미련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한 다섯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보는 세상, 즉 예측 가능하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신랑도 믿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에서 신랑이 그때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생활해본 사람들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신랑의 신비를 허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허무니없어지고 기다림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져도 꼭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언제 오든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기름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그 등불만이 아니라 그 등불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엄밀히 말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신랑이 꼭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의 영향력을 삶 영역에 구석구석에 채워놓고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아우 안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장 그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믿음이 앵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신랑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신랑이 오심을 깨우쳐 주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다 예측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대로, 자기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선물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가 다른 보혜사, 컴포터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다시 오심을 안 믿게 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견하던데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비유 속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 이걸로만 내 등불로 채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걸로 내가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가 언제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을 봉착할 때, 암송고를 받고 사업이, 신뢰했던 믿었던 사업이 망가지고 가장 믿었던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된 기름은 뭘까요? 제 안에 적용해 본다면 이 준비된 기름은요, 평소에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공동체 16번째 생명에서 사명을 지나 내어드림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나면 교회 곳곳에서 335 이렇게 모여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이 시작된 것이죠. 이 모임이 이제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또 카페에서 임동 마당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또 다른 분들은 식당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작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